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네, 저는 사흘간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오늘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을 만나고 평소 다른 풍경을 보고 조금 천천히 걷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삶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늘 있던 자리를 떠났다 돌아오니 마음에 여백이 생기네요. 돌아보니 알겠습니다. 쉼의 진짜 가치는 멈춰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얻는 데 있다는 거요. 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사명을 재촉하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신 후에 다시 길을 걷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때로는 잘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귀하게 돌보는 일일 테니까요. 자, 충분히 쉬었다면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서 일상을 잘 사는 것이겠죠? 오늘 사랑이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담은 찬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을 진행할게요.

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얘기들도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예, 카톡이 열리질 않는다고, 한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고 지금 문자 메시지 주고 계신데 지금 열렸죠? 네,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네, 큰 국률의 하나님,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238님, 9918님 반갑습니다. 5945님, 예, 반갑고요. 0296님, 7356님 오셨어요. 2061님, 한 말씀, 0118님도 오셨고, 1667님, 또 7978님, 5503님, 아, 그리고 1100님께서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힘들 때마다 주위에 기도를 요청했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의인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 맞다, 이렇게 무릎을 치게 됐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런 귀한 고백을 1100님께서 보내오셨고요. 8692님 반갑습니다. 또 9003님도 출석합니다. 7970님 반갑습니다. 또 7909님도, 그리고 9986님, 네, 하트 보내주셨네요. 1302님 또 쭉 올라가서 5950님도 오셨고, 8918님 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또 9986님, 또 4295님, 1009님, 8968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육적 재충전 잘하셨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함께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잘 다녀왔습니다. 아, 그리고 2331님, 사랑의 뜰안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장로님 오늘 어린이 합창단 공연 가신다고요? 잘 다녀오세요. 또 9898님, 9109님 이렇게 한 말씀 보내오셨습니다. 아, 출석 체크 해주시고 또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요. 1014님, 7511님 아, 애타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그림에서 여러분을 보지 않을까 합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세요.

サンマスペシャル。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네, 제주에서 나라사랑축제가 열렸을 때 공연했던 우리 아이들의 찬양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메들리 전해드렸어요. 이제 여수와 익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녁 7시 30분, 7시부터 공연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실 분들은 오늘 다녀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7시부터 생중계를 시작합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2061님이 나라사랑축제 드디어 오늘이네요. 아침에 잠깐 진남체육관 들러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벌써 준비 중이더라고요. 주님께서 멋지게 받으실 것임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날 땀을 흘려가면서 준비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수 진남체육관 가보십시오. 큰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요. 또 여러분의 출석 체크도 하시기 바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0: 무더운 여름 저희는 최선을 다해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연이 너무 궁금하시죠? 아마 저희 공연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1: 한 아이의 노래는 작을 수 있어도 모두가 함께하는 노래는 큰 힘이 있거든요.
2: 저희는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노래를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네, 울려 퍼지는 찬양에 벌써 울컥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들었을 때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은혜는 더합니다.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사전 공연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극동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고요. 네, 사랑했더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이 찬송은 1898년 찰스 버틀러가 가사를 쓰고 제임스 밀턴 블랙이 곡을 붙였습니다. 블랙은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조금 흥미로운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세상의 슬픔과 고통이 모두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영혼이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은혜란 슬픔이 없는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2절에서는 그 하늘나라가 더 가까워집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 구절은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한 이 세상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루이스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깊은 그리움은 하나님과 영원한 본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하늘나라를 그저 멀리 있는 곳으로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멀리 배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르면 그 하늘나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들어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과 거친들, 초막과 궁궐은 서로 전혀 다른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환경이 달라져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이유를 후렴의 가사와 선율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율이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순간 뜻밖의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도 하늘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모든 죄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에게 최고음은 호흡과 힘을 모아 가장 집중해서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찬송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찬송은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 다음에는 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동행이 있으며 마침내 하늘나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 짧은 후렴 안에 이 찬송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처음의 고백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

아도다. 슬픔이 많은 세상이 슬픔 없는 세상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 한가운데 혼자가 아니게 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기에 높은 산에서도 거친들에서도 초막에서도 궁궐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 속에서 날로날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네, 오늘 저녁 7시 생중계되는 나라사랑축제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했더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 중흥교회 김성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요한계시록 읽어나가다 보면 신문학계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어떤 상징과 환상들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는, 굉장히 이야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만 더 규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가 아주 선명한 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과 그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해를 옷 입은 여자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영원한 불목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비입니다. 세상 영원히 성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대등한 두 세력이 서로 맞서 싸우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과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누가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누가 진짜 세상의 왕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성 바벨론이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의 포도잔을 받은 매라고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성 바벨론이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느냐?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보면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나와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3절에는 이 요한 사도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여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완전히 대비가 된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또다시 요한 사도에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구절과 똑같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뭔가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표현이 완전히 똑같은데 정작 보여주는 것의 실체는 완전히 다르지요. 보면 17장에서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요한 사도를 광야로 데려와서 파벨론이 받을 심판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1장에서 뭘 보여줘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한 후에 요한 사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쪽은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고 한쪽은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한쪽은 음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한쪽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쪽은 바벨론이고 다른 한쪽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 둘 중 누구에게 속한 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어느 편에 속한 자나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의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됐든 우리는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자이든 세속도시인 바벨론에 속한 자이든지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이든지 아니면 음행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든지 짐승에 속한 자이든지 우리는 누구나 그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난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서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단순한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나만의 생각이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주 반복되는 말씀이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사는 삶의 모습으로 입증돼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대비 하나 더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벨론을 가리켜 말할 때 항상 큰 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바 되어라고 그랬어요. 18장 10절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법문에 큰 음녀라고 나옵니다. 계속 큰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큰 음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큰 성이 아니요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항상 거룩한 성입니다. 바벨론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 크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을 따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하는 것을 따집니다. 내가 진짜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의 집중적인 관심은 거룩함과 진실함과 충성됨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음녀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라고 한다. 포르노라고 하는 말, 여기서 포르네. 원래 창녀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성적 타락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타락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단어를 국한하지 않고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세상의 다른 신들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말씀할 때 항상 음행했다 혹은 음녀가 되었다라는 말로 책망을 하셨지요.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호세아 1장 9절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책망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설정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다음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언약적 혼인 관계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시라면 여러분 그 안에 된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의 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신실하게 행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제사 계속해서 드렸고 안식일과 절기 같은 것도 아주 착실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이신 발도 함께 섬겼고 번성이신 아셜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발신의 이름 안에 담긴 의미는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만 남편으로 섬기지 않았고 발과 아세라도 그들의 남편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음행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행위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신실한 성도들인가? 혹시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와 욕망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영원토록 사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가 가르쳐줍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그분에게만 신실하고 성실한 신부가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절대로 혼잡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오직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신분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정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라고 말씀했죠. 많은 물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많은 물은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음녀 바벨론의 영향력이 어느 한 지 어느 한 나라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의 영향력은 온 세상에 미치고 있는데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 음녀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도 그 똑같은 영역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의 환상 중에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까지를 들고 하늘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과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똑같아요.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 바벨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에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가 있는 것이고 음녀에게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같은 동네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휴대폰 사용하고 똑같은 유튜브 콘텐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똑같이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달라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게 서로 달라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하는 게 서로 달라요. 같은 돈을 번데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음녀에게 속한 사람. 같은 돈을 버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 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 양께 속한 성도인 거예요. 똑같이 성공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음녀 바벨론에게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사명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이지요. 세상에 똑같은 일을 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소소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전 그렇게 음녀 바벨론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취하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런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적인 유혹에 빠지고 나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진리를 떠나 있으면 자기 진리를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면 자기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아주 멀쩡하다고 착각합니다.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똑같아요.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주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고 음행의 포도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곧 성령으로 나를 대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늘 모두 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면 사도 요한 보니까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 짐승은 항상 뭘 의미했어요? 어떤 정치적인 세력, 세상 권세를 의미했지요. 따라서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종교가 타락한 세속의 권세가 야합한 것입니다. 바벨론적인 세상 문명과 사탄적 권세의 결합인 것이지요. 짐승은 이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와 위협으로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음료는 매혹적이도 달콤한 포도주 잔을 내미면서 그것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야 이거 마시면 얼마? 이거 마시면 얼마나 행복해지는데? 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까지 꼭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어라고 유혹하는 것이지요.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하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아 음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고 매혹적이잖아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 여자가 들고 있는 금잔에 뭔가 좀 좋은 게 들어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잔 안을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나라, 음녀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행복과 자유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처음부터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면, 사탄이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온다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순식간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을게 라고 말한다면, 내 믿음을 무너뜨릴게,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아줄게 라고 사탄이 찾아와 말한다면 누가 그 사탄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죄와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잖아. 나만 따라, 그럼 내가 너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줄게, 자유를 줄게 라고 미혹하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가, 얼마나 많은 돈과 권력을 약속하는가, 그게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과 공의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세상은 비싼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 많이 소유한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는 가치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그 가치와 성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것이 잘못이란 뜻이 아니라 문제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은 땅의 음료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그 여인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마는 뭡니까? 그 존재의 정체와 소속을 보여주는 자리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는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시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여자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론이 유프라테스강 주변에 있었던 고대 바벨론을 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이미 망해서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음녀의 이름은 여전히 바벨론입니다. 뭐예요? 그 고대 도시가 가졌던 영적 전체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고대 바벨론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바벨론의 기원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면 그렇게 서로 의논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고 사상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힘을 앞에서 하나님께 대항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또다시 우리를 온 집에 흩어버리려 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대를 쌓아 여기에 올라가 그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으로 하늘을 막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벨론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특정한 어떤 정치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기술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만의 제국을 만들자고 하는 것, 인간만의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원사 인본주의의 탑에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하는 사탄에 미혹된 세상의 정신과 사상, 그게 바로 바벨론의 정신인 것이지. 문제는 그와 같은 바벨론의 정신이 세상에 믿고 우리 마음속에는 없는가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바벨론에 미혹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가장 위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무엇을 얻을 때 가장 기쁘고 무엇을 잃을 때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관심을 투자합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안위와 여러분을 위한 그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썩어질 것들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세상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과 자녀 학벌과 지와 경력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자랑합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바벨탑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영적 음행이 시작된 것이고요. 물론 모든 것 다 버려 산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돈도 벌지 말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지 말고 세상 문화 전부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 어차피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은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것과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있는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배는 금방 가라앉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세상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여야지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나를 타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가 내 생각과 가치관의 주인이 되게

0: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큰 성 바벨론이 놓여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쪽은 음녀가 지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어린 양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한쪽에는 사람을 취하게 하면 음녀의 금잔이 내밀어지고 다른 한쪽에는 어린 양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고 무엇을 취하고자 하는가. 결국 요한계시록 순환대비는 세 가지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어린 양인가 짐승인가? 이건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인인가 짐승의 표인가?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의 문제입니다. 바벨론인가 새 예루살렘인가? 이건 어느 나라의 가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자꾸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실체적인 의미로 내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 미래의 일, 장차의 일, 아득한 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꾸 멀게만 생각되는 것. 그것이 보문이 바벨론 큰 성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 영향력과 지배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크다고 영원한 것 아닙니다. 세상 크지만 곧 무너집니다. 바벨론 화려하지만 곧 심판받습니다. 짐승 강해 보이지만 어린 양에게 패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야 합니다. 땅에 속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바벨론의 잘못된 가치와 욕망, 바벨론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모든 걸 숨김없이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아왔는가? 어떤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인가? 큰 성 바벨론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가? 음녀를 따라간 자인가? 어린 양 인도를 따라 살아간 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올바른 신앙과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금잔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어린 양의 신부로 그분과 함께 그 성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대저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아멘.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들을 하지만요, 내 맘과 같지 않은 인생을 살다 보면 엎드러지는 순간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수와 후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쌓이다 보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섬에 있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 즉 어두운 시간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심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더라도 결국 새벽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빛 되신 주.

0: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과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앱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김영수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목사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벌써 8월 중순입니다. 8월달은 어두운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라고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익 앞에 손에만 계산하는 우리의 마음들, 무게 달고 길이만 질 줄 아는 우리의 믿음, 감탄하는 법을, 경외하는 법을, 찬양하는 법을, 감사하는 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8월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체면신앙 내려놓고 이 시간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순종신앙, 사명신앙, 은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깊이 접속되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가면을 내려놓고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0: 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여 우리의 심장 다시 한번 예수의 심장으로 뛰게 하시고 우리의 폐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게 하시고 온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다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라도 들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신성교회 장세호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다리 인대파열로 5시간에 걸쳐 수술을 했습니다. 재활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인데 속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장세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0: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장 목사님 긴 사역 속에서 지친 몸 잠시 동안 숨을 돌리고 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연단을 훈련 기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다리 인대파열로 5시간에 걸쳐서 수술했다고 합니다. 주여 좋은 선생님 만나서 수술 잘 하셨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 재활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인데 빨리 후유증 없이 완치되고 온전히 회복되어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 제자리를 돌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연약한 육체 때문에 장애되는 일 없도록 걸림돌이 되는 일 없도록 후유증 없이 완치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으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무엇보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도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가정을 식구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간구합니다. 어루만져 주시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후유증 없이 하나님 혹시라도 먹는 약 있다면 효염 있게 하시되 빠른 시일 내에 급속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님 배우옵는 날 연약한 육신 때문에 장애되는 일 없이 달려갈 길을 멋지게 마쳤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과 희망과 감동을 선물하며 살았다고 우리 장 목사님 영적으로도 꼭 성공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지치고 곤고합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생기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고 다이나믹한 기운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남은 생에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의 아름다운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고쳐주실 줄 믿사옵고 후유증 없이 완치시켜 주실 줄 기대하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대낌이 있습니다. 관계 안에 오해가 계속 생기다 보니 갈등만 쌓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고 오해와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고마우신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동체 안의 인간관계일 겁니다.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손해보는 법도 배우고 내려놓는 법도 배워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의 선물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익명의 성도님 여러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보혜사 성령님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계기에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여 감사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헌신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됨을 기다린다는 것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0: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배려하는 법도 배우고 아멘. 더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아멘. 나를 덜 생각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민 아시기에 모든 것이 불편함 없이 오해도 풀리고 억울함도 없이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

0: 영적인 존재감이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정리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를 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속에서 놀라운 신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8012번님. 얼마 전에 손자 기도 요청했었는데요. 간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항체 형성을 위해 접종과 몇 가지를 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 치료받고 건강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0: 전능하신 하나님, 8012번님, 손자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간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순간 어떤 소리보다도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이김의 소리, 승리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항체 형성을 위해 접종과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잘 치료받고 건강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 녀석 이번 기회에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가까이서 사랑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에 부모의 사랑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은 것은 너무나도 귀한 간증이요 소망이요 은혜요 희망이요 선물이다고 예수 이름 자랑하고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 이름 칭찬하며 살 수 있는 8012번님의 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앞으로의 진행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한 섭리와 정말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훈련받는 기회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무엇보다도 커가면서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8012번님의 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나들목교회 김영수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이용하셔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띄워드릴게요. 오늘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곡 내용원이 은총 입어 윤상은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아멘. 은혜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뇌출혈로 쓰러졌던 아들이 수술 후 어눌하지만 의사소통할 정도로 말을 하고 인지능력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편마비로 오른쪽 다리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 불안정하지만 잡아주면 이제 몇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팔과 손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아, 이제 병원을 옮겨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긍휼의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시고 인격적으로 아들이 깊이 주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은 매일매일 세례받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주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의 옛 존재와 옛사람과 멋지게 작별하고 새로운 존재로 옷 입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죽일 수 있는 연단과 훈련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만도 죽이고 위선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분노도 죽이고 1년 365일 잡풀같이 티끌처럼 쌓아지고 자라버린 이번 기획의 모든 영적인 잡동사니들을 멋지게 배워내고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행해라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의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로 주님을 만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온 가족들이 이번에 귀한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을 새롭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사랑하는 아들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아들이 주님을 만나 좋은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서 걸어서 온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 예배 공동체 속에서 인생 사명을 발견하고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멋진 해답을 찾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후유증 없이 완치시켜 주셔야만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0: 감사하오니 온 가족들 이번 기회에 꼭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참으로 참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양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사랑하는 딸이 유학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딸은 치료하고 퇴원했지만 상대 쪽에서 여러 법적 문제로 복잡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보험의 한계성으로 재정적 부담도 크고요.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딸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하시고 이 문제로 진로까지 고민하는 딸의 마음을 만지셔서 앞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고마우신 하나님, 돈과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하게 살기를 빠르게 살기를 재촉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바르게 살라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람과 세상이 원하는 선물, 돈과 물질, 성공과 자랑이겠지만 주님은 뜻밖의 이런 계기를 통해서도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값지고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사랑하는 딸이 유학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방이 가로막혀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딸은 치료받고 있고 또 퇴원을 했지만 그러나 상대방 쪽에서는 여러 법적인 문제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되 변호사가 성령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이 상담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이 모든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신비하게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까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딸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보험의 한계성으로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이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 주님이 찾아가셔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이번 계기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고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포기하거나 외면치 않게 하시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를 역전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환경을 통해서도 인내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견뎌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와 견딤을 배우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또 한 번에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합력하여 성령님 모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들려오실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5027번님. 아들이 30개월이 지났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말이 느립니다. 말문이 빨리 트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그러가신 하나님, 아들이 30개월 지났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말이 느리다고 합니다. 5027번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써봤을 겁니다. 탄식하고 한숨 지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욕망을 비우고 순수하게 영혼을 찾아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진리와 소망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은총이 표징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말문이 빨리 트이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0: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지혜로운 아들, 총명한 아들, 명철한 아들,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고 갑절의 영감을 선물로 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아픕니다. 고통 중에 신음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원시원하게 해결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기대하오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나들목교회 김영수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빛 대신 주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어제의 문제가 오늘도 이어지고요. 오늘의 염려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은 바로 그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캄캄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고요. 희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장 6절입니다. 흑암에 헤맨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긴 다섯 가지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큰 위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단순한 신기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죠. 그리고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원더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을까요? 다윗도 사울에게 고난을 받아 광야에서 헤맬 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있었을까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일하고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묘자 되시는 위대한 카운셀러 되시는 주님은 아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기묘자 되시는 주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순간에도 기묘자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는 상담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죠.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세상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내 감정의 소리를 먼저 듣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생각과 경험보다 주님의 지혜가 훨씬 큽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모사 되시는, 카운셀러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완벽하고 선한 길입니다. 내 인생의 항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건강도 물질도 능력과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열수 없는 문을 주님은 여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은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0: 때 요나는 그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요나의 바다에서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만 바라보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는 나는 혼자라는 고독감입니다. 친구는 떠날 수 있고 환경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나 눈물 흘릴 때나 앞이 캄캄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어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폭풍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도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십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섯 가지 놀라운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묘자이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십시오. 모호사이십니다.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십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믿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평강의 왕이십니다. 환경을 넘어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도 이 놀라운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 265국에 6190번, 062-265-6190번, 광주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로 인하여 결손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정이 회복의 장소가 되거나 치유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가정들을 만져주셔서 그 가정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일터를 복음전도의 현장으로 세우기 위한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한솔 PD가 전합니다.
2: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CBMC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제52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CBMC 회원과 해외 한인 회원 2,300여 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겁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가 하나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의 토크 콘서트, 보나콘 공동체 강동진 목사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또 CBMC 회원들의 간증,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의 집회 등 주요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1951년 한국 CBMC가 시작된 대구에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회원 간 교류를 넘어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고 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대회 장세호 대회장입니다.
3: 시대적인 조직이다. 또 거룩한 조직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미 거룩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시대에 전도에 힘쓰는, 선교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한국 CBMC 한국대회는 매년 CBMC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터와 삶에서의 성경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장한솔입니다.
0: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차기 총회장의 이승수 양문교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백석총회 회관에서 제48-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현 부총회장인 이승수 목사를 차기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제1부총회장 임석순 목사와 제2부총회장 이정기 목사

있다. 장로 부총회장 신맹섭 장로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함께 초대됐습니다. 이번 임원 선출은 지난 2월 교단 통합과 안정을 위해 5년 연장을 결의한 선거특례법이 처음 적용된 결과입니다. 금권선거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후보 전원이 경선 없이 정책자문단 지명으로 임원에 올랐습니다.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돈을 멀리하고 인품을 갖춘 이들이 총회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차기 회장단은 다음 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열리는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공식 취임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주민 선교위원회 신설 안건과 함께 총회 공직자와 노회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과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어제 신천지 측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신청한 건축물 변경이 관련법의 취지에 비춰 사실상 용도 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며 결국 과천시가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지난 2023년 시작됐습니다. 신천지는 경기도 과천 벼량동의 한 상가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문제, 주민 민원, 지역사회 갈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법원이 고양시의 신천지 건물에 대해서도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최종 불허한 바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이 국내 단일 대학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인 90명의 의료봉사단을 아프리카에 파견했습니다. 고신대 보금병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에스와티니 두 나라를 돌며 현지 주민들을 진료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에스와티니에서는 병원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과 수술을 집도하고 남아공 지역 병원에서는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실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신대 의과대학은 또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과 학술문화교류협약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순 병원장은 장기려 박사의 설립 이념을 잊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 긍휼을 베푸는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고신대 보금병원의 아프리카 사역은 지난 2000년 남아공에서 시작해 26년째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로 파송한 의료선교사는 올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신임 사무총장에 말레이시아 출신의 참뱅생 씨가 취임했습니다. 올해 64세인 참뱅생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취임했으며 2년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찬 사무총장은 지난 1988년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세계기독학생연맹 실행위원과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청년담당 국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에큐메니컬 운동에 몸담아왔습니다. 찬 사무총장은 취임 인사에서 전임 사무총장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발자취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자리에 무게가 크다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선 만큼 앞으로의 여정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스스를 퍼런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중에 노래한 시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직후에 다윗이 부른 찬양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만큼 처절하고 극심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캄캄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절망의 노예가 되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위대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그를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와 모든 불안감에서 그를 완벽하게 구출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다윗이 마주했던 것과 같은 벼랑 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덮친 그 두려움이 어떤 모양이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듣고 계시며 내 형편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신뢰해야 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완전하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다윗처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기꺼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처럼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교통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with me.
1: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저거 저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찬양이었더라고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저기 목사님이 목사님이 몰랐죠. 그 당시에 어느 분이 DJ라고 저는 생각했죠. DJ가 나오셔 갖고 무슨 영접 뭐 기도

0: 소개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는데 극동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적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듣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펑펑 울면서 그때 영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은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준석 성도입니다.
0: 저는 서울의 경희대 뒤쪽에 있는 그 동안교회라고 거기를 섬기고 있고 컨설팅 회사에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위험성 평가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강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코칭 같은 것들 안전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비대면이죠. 그 비대면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안전에 대한 라디오 방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준석 성도님은 극동 방송을 듣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0: 2015년 12월에 차 안에서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 전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올 때 라디오를 틀었었습니다. 되게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저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찬양이었더라고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몰랐죠. 그 당시에 어느 분이 DJ라고 저는 생각했죠. DJ가 나오셔갖고 무슨 영접 뭐 기도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접 기도를 청취자한테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극동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접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듣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때 영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1: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준석 성도. 집에 돌아가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받아먹습니다.
0: 그날 어쨌든 강하게 저를 붙드시려고 그러셨는지 하여튼 지금 생각해도 정말 희한하게 펑펑 울었는데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게 모든 게 씻겨내려가는 느낌을 받아 너무 좋았는데 하여튼 그게 임재를 해주신 거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게 됐는데 좀 저희 집안에서 하여튼 저 혼자 처음입니다. 첫 세대입니다. 제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죠.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있을 때 야 내가 오늘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어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되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더라고. 왜냐면 15년 동안 믿지도 않고 전혀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핍박이나 아닌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니까 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좀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성경책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처남한테 좀 요청을 해서 성경책을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제가 다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로 저는 소설책 읽듯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읽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을 비춰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준석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게 하십니다.
0: 네, 그런 전파 선교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 듣다가 보면은 전파 선교사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거기서 이제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게 있구나. 그래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부산을 하고 또 부산에서 하다가 울산, 이제 울산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울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동부가 처음 개원을 제가 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또 전남 동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쭉 하다가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냥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0: 주희야, 많이 힘들고 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속상한 것도 많이 있었다라고 믿어. 근데 요새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참으로 많이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한 사랑이라는 말을 해주지 못한 게 좀 미안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사랑하고 우리 동현이 주현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끝까지 같이 살아내고 아이들한테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멋지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 아무튼 너무 고맙고 내 옆에 지켜주셔서 고맙고 조용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많이 많이 사랑해. 고마워.
1: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감사의 마음, 고마움을 전달한 이준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제가 이 날 끝날 때까지 저희 그 친가족들, 부모님, 엄마, 그다음에 형, 누나, 형수님, 매형, 그리고 조카 6명과 또 조카 사위 10여 명 정도에 대한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준석 성도의 가족 구원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1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5만 명의 청년이 또다시 다른 나라의 전쟁터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만 명의 군인을 보내기 위해서 또다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가운데는 누군가의 아들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겠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차에 몸을 싣고 전쟁터로 보내지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소문이 났어요. 군대나 외화를 벌러 해외에 가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며 힘써 찬양하기에도 1분 1초가 아까운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북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이런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도 출발해 볼 텐데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 방송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어디서 그 소망과 기도로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찬송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문자 출석 체크 그리고 신청 찬양도 함께 기다릴게요. 샬롬 노래 선교단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어플리케이션으로 세종에서 문자 주셨어요. 점점 더 악화되는 세상에서 더 빈곤하고 힘든 북한의 젊은이들이 목숨값 때문에 가는 현실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파병을 보내게 되면 북한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도 기다리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해피데이 오늘도 출첵 완료입니다. 5852님 반갑습니다. 오해피데이 하나님의 딸 우리 피디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던 1370님 은 형제님이실까요 자매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딸 혹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1370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수원인데요 지금 나라사랑 축제 가려고 출발했어요. 가는 길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와, 수원에서 가시려면은 거리가 꽤 될 텐데 OFP데이가 끝나고도 쭉 계속 쭉 가셔야 될 텐데 가시는 길도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0541님 아멘. 우리 이렇게 나눠주시는 기도의 한 줄 한 줄도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같이 듣고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 선포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8865님 부천에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중랑구에서도 1032님 와주셨어요. 강릉은 지금 비가 오나 봐요. 강릉은 비가 오는 날씨인데 가뭄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의 모든 백성들 그 메마른 마음에도 단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하트를 5개나 보내주셨어요. 5276님 와, 이렇게 단비를 위한 오늘의 이 기도에 선물을 또 안 보내드릴 수가 없겠죠. 5276님도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에도 오늘의 담비와도 같은 선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찬양 또 올려드리고요.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과 또 복음 통일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시간 찬양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그 첫 번째 문제를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군 입대를 한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도 방송 듣고 계실 거고요. 군대를 막 전역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입대를 앞둔 분들도 더러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보통 여러분은 언제 또 군을 다녀오셨을까요? 그리고 몇 살 때 보내셨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의 그 청년들은 북한에서는 군 입대를 몇 살에 할지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이 검사 통지를 받고 또 이후에 입영 시기가 정해지면서 통지서를 받는 구조로 돼 있죠. 근데 북한은 이 시작점이 출발점이 조금 더 이릅니다. 만 14세부터 군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가고요. 군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받은 뒤에 입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판문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인근 접경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북한의 군인들 그리고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전쟁터로 보내지는 군인들은 보통 몇 살에 입대를 할지가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관식으로 하면 어려운 문제니까요. 1번 만 15세, 2번 만 17세, 3번 만 23세.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정답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에서는 몇 살 때 보통 군대를 갈까요? 만을 생략하고 보기를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1번 15세, 2번 17세, 3번 23세.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0584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파병되는 북녘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나 기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도 기도하잖아요. 북한의 청년들, 북한의 군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하나하나의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이 뭘까요? 15세 때, 15살 때 군대 보통 들어갈까요? 17살 때 들어갈까요? 23살 때 들어갈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기다리면서요. 또 오늘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세요. 너무 이른 나이인 것 같아요. 저는 15세 같은데 이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좀 그 명칭이 달라요.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이 나이 때 보통 군인에 갑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군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샵 1069번 정답 보내주세요.

작곡가가 군병드라 피아 워십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북한의 청년들은 보통 몇 살에 군인이 될지, 군대 입대를 할지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15살에 갈까요? 17살에 갈까요? 아니면 23살에 갈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19세가 되면 이제 통지를 받고 나서 이후 차차 진행을 하는데, 북한에서도 14살 때 통지가 군 대상자 이름으로 올라가고요. 이후에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바로 입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살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 볼 텐데요. 아직도 응석풀이는 저희 집 둘째를 보니 아직도 아기 같은데,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일찍 짊어져야 하는 북한의 학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0886님, 그쵸. 거의 뭐 10대 때부터 간다고 하면 정말 어리잖아요. 여기는 선택하고 미루고 할 수 있는 우리와는 참 다른 분위기죠.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모든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지켜주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1577님도 남겨주셨는데 3번이라고 도전을 해주셨네요. 정답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군대에 가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던 분도 계신데 4915님 군대에 다녀온 지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힘든 군대 생활 중에 종교활동 때 예배드린 감동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북한에서도 저와 같은 감동이 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4915님. 근데 북한에서도 통신병으로 군대에 가신 분들은 통신병 중에서도 뭐 잠수함의 라디오, 잠수함에 서로 전파를 타고 소통하는 이 라디오를 점검하는 그분들은 대부분 라디오를 접한다라고 통신병 출신의 어떤 북에서 온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라디오 주파수를 자유롭게 이 헤드셋을 끼고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북한에서는 보통 몇 살에 군대에 갈지, 몇 살에 군인이 될지, 1번 15살, 2번 17살, 3번 23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와 주세요.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영어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기다려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보통 몇 살에 군대에 들어가는지가 문제였는데 정답은 2번 17살입니다.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17살 전후부터 군대에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모든 이 17살의 10대의 청소년들이 입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건강상의 이 복무가 어렵다고 판정된 경우, 그리고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도록 추천받은 일부 학생들, 그리고 또 공식적인 면제 제도는 아니지만 북한은 뇌물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뇌물로 군 복무를 빼는 경우도 증언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늘 17살이 정답이었고요. 우리 둘째 손자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때 군대 보낸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시면서 7517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공포 대신 평안과 자유가 그 삶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2161님도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037님 15세라고도 해주셨는데 15세 때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만 14세부터 이름이 올라가고 이 검사를 받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가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17살 때 간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 한 줄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시면서 2535님 지금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창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어린 나이에 군대 간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던 1193님 이 마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이 마음으로 계속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1577님 그리고 그 어떤 한 줄도 없이 북한은 17살에 갈 거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던 7427님 0886님과 아까 20년이 훌쩍 지난 예전에 군대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남겨주셨던 4915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선물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두 번째 문제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우리 바로 함께 해볼까요?

6878님이 북한군 입대는 만 17살이고 복무 기간은 10년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북한에서도 이 복무 기간이 조금씩 변화가 매 해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통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군 복무 기간이 남성이 10년, 그리고 여성은 조금 다른데요. 최근에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 이 여성의 군 복무 기간은 몇 년일까요? 저도 남성과 여성의 복무 기간이 좀 거의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남성의 경우가 10년이고요. 북한에서 여성의 복무 기간은 1번 3년, 2번 5년, 3번 7년.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와, 아니 도전해주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이 나란히 1번, 2번, 3번을 외쳐주셨어요. 3년일지, 5년일지, 7년일지. 일단 남성은 10년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몇 년일지.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지금 나누는 거는 지금 현 시점으로 가장 최근에 알려진 횟수예요.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가 조금은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가 8년이었고요. 여자가 5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10년으로 늘어났네요. 2463님은 7년으로 도전을 해주시면서, 와, 이거 엄청 긴 기간이네요. 그쵸? 1732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년 넘는 기간, 근데 북한에서는 10년이라니요 하셨어요. 1번 3년인가요? 3번 7년인가요?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다양하게 또 나올 것 같아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로 오신 새싹회원 분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통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북한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다시 이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2158님 원래 알고 계셨던 보셨던 뉴스일까요? 진짜 젊을 때 많이 배우고 누릴 시기에 너무나 긴 시간을 북한을 위해 참 속상합니다. 북한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이런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이나 아니면 통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성은 10년, 여성은 몇 년을 복무를 할지 북한에서. 이게 오늘의 두 번째 문제인데요. 1번이 3년, 2번이 5년.

시간이 7년입니다. 정답 샵 1069번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서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향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설마 3번 7년일까요? 꽃다운 청춘을 군에서 보낸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시면서 8781님도 도전을 해주셨고, 북녘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어제부터 기도원에 와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더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철원에 계시는데 또 군대 훈련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해요. 와, 또 생생한 기도로 6947님 함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도전 샵 1069번으로 계속 기다릴게요. 조금 짧은 7년 아닐까요? 이렇게 답만 보내면 안 되더라고요. 5337님 그럴 리가요. 답만 보내셔도 오늘 꼭 선정해 드릴게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 함께하면서 정답을 2분만 더 기다릴까요?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몇 년 군 복무를 할지 남성 10년으로 알려져 있죠. 1번 3년일까요? 2번 5년일까요? 3번 7년일까요? 네.

저보다 훨씬 오래 근무하네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어요. 0091님 3번 7년입니다 하셨는데 정답 7년이 맞습니다. 7년 5년 아닌가요? 될 때까지 보내봅니다. 3775님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도전해주세요. 정답은 3번 7년입니다. 제주입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 살 것 같아요. 5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5995님도 남자가 10년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여자는 3년으로 줄인 건 아닐까요? 저도 여군으로 6년 반 근무하고 퇴역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북에서 오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장교로 근무를 하신 분이실까요? 정답은 틀리셨지만 우리 너무나 고생하신 이 지난 사연을 남겨주시니 어찌 제가 안 드릴 수가. 5995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3번 7년이요 라고도 보내주신 6925님 정답입니다. 오늘은 짧게 보내도 제가 많이 선정한다고 했죠. 3324님 3번 보내셨는데 저희 새싹현이세요.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5년에서 7년으로 바꿉니다 하셨던 7254님도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북한의 여성들이 오랜 시간 또 고생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577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 시간에 나누는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평생통을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내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7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는 그리고 10년 동안 복무하는 북한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군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극동방송을 들은 증언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 간증들도 참 많거든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승리의 7년과 승리의 10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무엇보다 복음 통일되어서 우리 꿈을 꾸는 나이에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결혼은 언제 하나요? 라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신데, 보통은 군대를 나와서 다 복무를 하고 나와서 20대 중반, 20대 후반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군인들을 어디로 간다고 알려주지도 않은 채 전쟁터로 보낸다는 거죠. 10대, 20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어쩌면 아빠와 엄마일 수 있는 이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는 이 북녘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이 정말 그들에게도 일상이 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더 선정해서 따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오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북한 땅이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6925님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생방송 OM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이 찬송은 1898년 찰스 버틀러가 가사를 쓰고 제임스 밀턴 블랙이 곡을 붙였습니다. 블랙은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조금 흥미로운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세상의 슬픔과 고통이 모두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영혼이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은혜란 슬픔이 없는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2절에서는 그 하늘나라가 더 가까워집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 구절은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한 이 세상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루이스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깊은 그리움은 하나님과 영원한 본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하늘나라를 그저 멀리 있는 곳으로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멀리 배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르면 그 하늘나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들어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과 거친들, 초막과 궁궐은 서로 전혀 다른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환경이 달라져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이유를 후렴의 가사와 선율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율이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순간 뜻밖의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도 하늘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모든 죄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에게 최고음은 호흡과 힘을 모아 가장 집중해서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찬송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찬송은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 다음에는 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동행이 있으며 마침내 하늘나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 짧은 후렴 안에 이 찬송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처음의 고백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많은 세상이 슬픔 없는 세상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 한가운데 혼자가 아니게 된 것이죠.

0: 주님과 동행하기에 높은 산에서도 거친 들에서도 초막에서도 궁궐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그 어디나라는 말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멀리만 보이던 하늘나라가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 속에서 날로 날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에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기독교 문인인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시 가운데 세 번째 연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크리스찬은 언제나 삶을 긍정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시간 종종 있죠. 그런데 나의 삶은 은총의 돌계단의 어디쯤을 오르고 있을 것이고 그 돌층계를 오르다 보면 무릎이 아파 주저앉는 순간에도 여전히 은총의 돌층계에서 쉬고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가 힘들고 때로 좌절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자갈밭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무의미하고 열매 없는 길 위에 있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도 감사로 찬양 드리며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전국의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요. 핸드폰을 꺼내시고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일상이야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 시간 더 풍성해집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주.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산성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들과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특히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피난처와 같은 분으로 나타나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하나님을 거창한 교리 지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알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을 피난처와 반석, 산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피난처입니다. 반석과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제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피난처이심을 믿습니까? 또 나의 존재와 삶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반석이심을 믿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삶이 막막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아는 분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삶 오늘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0: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뤘고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준비 과정과 대학 3학년까지의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같이 찌그러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60대인 저에게도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체험한 신비한 응답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오늘도 시련을 헤쳐나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 고쳐 쓰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던 네 사람, 성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택하시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일꾼으로 쓰셨던 것처럼 탈북민들을 통하여 복음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기죽어 어깨도 펴지 못하고 살던 제가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대학까지 다니면서 이렇듯 밝게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탈북민들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특수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만을 가지고 있던 저의 마음 속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실 때 저의 교만에 대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선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를 뿐 선교에는 크고 작은 일, 귀한 일, 천한 일이 따로 없다는 것과 선교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선교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북한에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간증했을 뿐인데도 북한 선교에 대해 초심을 잃어가고 있던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켜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새롭게 가지게 하고 기도자로 일어서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쓰임받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받아 누린 사랑을 느낄 때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북한을 생각하여 볼 때 우리 탈북민들은 통일의 일선에 설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어진 과제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하나님께서는 3만 4천 명이라는 많은 통일의 마중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들 앞에는 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의 군사로 잘 준비시켜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통일이 된 북한은 세계 선교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수십억 세계 영혼들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마지막 편 정명초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 통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광복절이죠. 올해 광복 81주년입니다. 이렇게 광복절을 맞이할 때 극동방송은요, 매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을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를 개최합니다. 바로 나라사랑축제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데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전남의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또 내일은 같은 시간입니다. 7시 30분 전북의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특별히 무대 주인공은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전국의 13개 지사의 어린이 합창단이 모이면 7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웅장한 합창과 화려한 율동 등을 선보입니다. 작년에는 인천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어린이 합창단원의 아이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창원에 사시는 분이 인천까지 가셔서 그 축제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큰 축제를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나라사랑 축제에서는 또 어떤 천국잔치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이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내가 매일 기쁘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가 매일 기쁘게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이제 선선한 바람이 살살 불고 있지만 뜨거운 여름에 몇 개월 동안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찬양과 율동 준비했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늘과 내일 나라사랑 축제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여수와 익산으로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천국잔치 보내면 좋을 것 같고 전도 대상자들도 분명히 가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방학 동안 극동방송 본방 사수 중입니다. 1732번. 초등학교 6학년이 여름방학 동안 극동방송 본방 사수라. 야, 이거 우리 1732번 이 선물 줘야겠네. 선물 줘야겠어. 어느 지역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야, 우리 이름하고 주소 한번 남겨주면은 좋은 선물 보낼게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방학 동안 본방사수라. 야, 자, 포항에서 여수로 가고 있다고요? 9072번님, 우리 딸 예나 마지막 나라사랑 축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동을 경험하길 응원 기도한다고. 예. 자, 여수로. 오늘은 여수, 내일은 익산. 나라사랑 축제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산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23번님,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이렇게 또 양평에서도 네,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찬송가 우리 함께 나눴는데, 복음성가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좋아하는. 자, 여러분의 신청곡도 제가 받을게요. 신청곡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이 3시 시간대, 지금 3시 7분인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 어느 지역에서든지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휴대폰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어플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 앱, 거기서 앱 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극동방송 어린 야창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9982번님, 뭐 어린이 시간은 아니고요. 예, 어린이 시간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 내가 이때 참, 이 여름에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여러분의 인생 찬양이 있으세요? 아, 여러분의 은혜를 또 나눠주시면서 그 곡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8472번님, 1년 방학하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잘 하고 계신다고. 와, 그래요. 교회 방학 맞죠? 응, 교회 방학 1년 하고, 847 2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복귀, 잘 계약하셨어요. 우리 847 2번님도 성함,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드릴게요. 혹시 이번 주에 저에게 안 알려주신 분 계신가요? 교회 계약하신 분, 방학했다가 계약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저하고 통화했던 분들이 있고, 지지난주에도 통화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열매를 맺었을지 기대가 되거든요. 전주에서 운전하면서 5189번님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송 늘 감사하다고 8580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혹시 광야에 계시는 분들 광야를 잘 통과하셔서요.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723번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출장 가는 중에 585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다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장 가운데서 또 들으시고 또 문자 주셨어요. 0258번님 부산에서 강변도로를 달리면서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인 이모가 빨리 낫길 기도하시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는 곡인데요. 우리 4096번님 전도사 퇴직하고 남편과 건선일을 하면서 세 달 동안 지금 쉬고 계신다고요. 자, 이 곡 우리 4096번님께도 보냅니다. 담대하라.

홍성선 담대하라.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3시 20분 극동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53세 짧은 삶을 살고 간 새언니 보고 싶다고요. 우체국 들러 우편물 발송하고 회사 복귀 중에 완주 상관우체국 6090번님 전북이시네요. 완주. 네, 이렇게 또 언니를 생각하면서 방송을 듣고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용기를 갖고 다시 건강해져서 교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4419번님 그래요. 꼭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8714번님 15년 동안 방학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8714번님도

선물 드릴게요. 저하고 이제 통화된 건 아니죠? 8714번님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누구였죠? 8472번님도 저하고 통화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계약하신 거 아무튼 축하드리고, 자, 성함, 주소 8714번님도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13번님, 청년 때 집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인 이 곡.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0113번님. 보니까 이번 주말에도 보니까 청년, 청소년, 집회, 수련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집회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실 주인이 바뀌는 것, 신앙에서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꿔나가는 신앙입니다. 주인, 바로 왕이시죠. 왕이신 하나님, 박희봉의 목소리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높여드리시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박희봉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어요. 자, 보니까는 제가 이제 나라사랑 축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나라사랑 축제 오늘은 여수고 내일은 이제 익산이잖아요.

0: 있잖아요. 여수로 가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5122번님은 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여수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요. 약 3시간 걸리네요. 작년에 인천에서 할땐 가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갔거든요. 새끼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거나 영접 기도할 때 어찌나 눈물 나던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전화로 전도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들의 마음을 읽으며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푸시하며 마침내 영접으로 이끌어내는 분, 예, 진행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요. 저도 태신자 품고 있는 친구와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우리 5122번님, 여수의 나라사랑 축제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손녀 중국으로 떠난 지 9일째 됐어요. 손녀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위가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도 학교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만남 축복 있기를 기도 부탁하신다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녀들 잘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자, 사연 가운데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한 분이 계시네요. 계약한 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0092번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야겠는데요. 자, 우리 0092번님 기쁜 계약의 소식을 알려주셔서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학 집사님?
1: 어디?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예,
0: 지금
1: 안녕하세요?
0: 방송 듣고 계셨죠? 예.
1: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어폰으로 직장에서,
0: 네.
1: 직장 근무하는데 오늘은 제가 귀 수술로 좀 휴가를 내서 이번 주는 쉬고 있습니다.
0: 아, 집에 계십니까?
1: 네, 라디오 듣고 있었습니다.
0: 방송 듣고 있었죠?
1: 네,
0: 문자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길래 제가 여기 읽어드리는 것보다 통화를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사연을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저하고 통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통화는 직접 못 했고 그때 마감 시간이어서
0: 아, 방송 끝나고 저하고 통화했죠.
1: 끝나고 통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다음에 전화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때 다른 PD
0: 네.
1: 여성분이 전화
0: 그렇죠,
1: 왔더라고요.
0: 그렇죠. 예. 자, 근데 보니까는 6년의 방학을 끝내고 컴백하셨다. 응? 그렇죠? 예.
1: 네,
0: 지금
1: 맞습니다.
0: 보니까는 한 두세 번 정도 교회를 나가셨네요.
1: 네, 세 번째 나갔죠,
0: 네.
1: 보통. 네.
0: 경기도 평택 신흥교회 나가셨어요.
1: 평택시 고도 그 신도시라고 있는 부분에
0: 네.
1: 신흥교회라고 있습니다. 전통이 오래된
0: 예.
1: 통합측교회입니다.
0: 원래 나갔던 교회를 나가신 거죠?
1: 네네.
0: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셨다고, 반가워해 주시고.
1: 이제 아시는 분들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환영하던지,
0: 네.
1: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0: 네네.
1: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더 환영받았습니다.
0: 아내분도 교회 방학이었죠?
1: 같이 방학했었습니다.
0: 같이 방학했는데 같이 교회를 가셨죠?
1: 나갔습니다.
0: 할렐루야네. 와. 그때 통화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만 했던 것 같고, 남편 집사님, 그쵸? 예. 아내분도 같이 가게 되니까 정말, 어우, 얼마나 좋아요. 가족이. 첫 예배가 어떠셨어요? 6년 만에 그첫 예배.
1: 너무 감개무량했고요.
0: 예.
1: 뭐 사실 뭐 이렇게 나가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는데 나가고 보니까
0: 네.
1: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어떤 뭐랄까 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은
0: 네.
1: 아무 차이가 없는 건데 제가 나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0: 그니까요.
1: 처음
0: 그첫
1: 느꼈어요.
0: 발대기가 어렵잖아요. 나갈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1: 방학하신 분들이 거의 제 마음하고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0: 예.
1: 듭니다.
0: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선물 드리면서 제가 조금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첫 발대기가 힘드니까 등
1: 맞습니다.
0: 떠밀려가지고라도 이렇게 가시라고. 가셔면 이렇게 첫 예배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집사님 얘기처럼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6년 동안이나 고민
1: 못
0: 고민했을까
1: 나왔을까?
0: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아무리 그 혼자

0: 혼자서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1: 네네.
0: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1: 그럼요.
0: 있고 복음을 기념한 거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다른다고 보거든요.
1: 예.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0: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협계자의 김인수 PD님 사실 이름을 잘 기억 못했는데 김치보내면서 김인수 PD님이라고 써있는 거 보고
1: 김치 받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까?
0: 예.
1: 선물 김치 받으셨구나.
0: 정말 예. 선물도 고급 선물이었고 너무 잘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예.
0: 네.
1: 그때 아내분 선물까지 해가지고 김치하고 소곱창.
0: 예.
1: 그렇죠?
0: 보내는 잘 받았습니다.
1: 참, 네.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혹시 아내분은 옆에 계십니까?
0: 아닙니다. 지금 직장에 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아,
0: 예.
1: 그래요. 자, 아내
0: 꼭 들어보라고 했긴 했는데
1: 그래요.
0: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0: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예. 네. 자, 아마 아내도 듣고 계신다면 아내도 한 네.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같이 네. 저랑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실까요?
0: 그렇죠. 저도 중요함으로 이번 주 지난 며칠 전에 기술을 어렵게 하고 나서 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도 큰 위로가 되었고
1: 네네. 네,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잘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네. 집사님 가정에 이제 네.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셨으니까 축하의 네. 꽃바구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내하고 다시 한번 축하하시고 지금 네. 아내 지금 방송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0: 네.
1: 우리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 한번. 예, 뭐라고 부르시나요? 평소에?
0: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1: 자기야. 자기야. 네. 자, 큐.
0: 병원에 와서 간병하느라고 고생했고 지난 세월 너무나 고생 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구원의 축복의 그 기쁨으로 다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내에게 자기야 네. 하면서
0: 사랑해. 네. 마무리 할게요.
1: 끝났어요?
0: 예, 예.
1: 자, 그래요. 예.
0: 네.
1: 우리 아내하고 다시 또 꽃바구니 받으면서 또 축하하시고,
0: 네.
1: 교회에서 정말 귀한 또 일꾼이셨다면서요. 네. 또 아내분이 두 분 다 또 일꾼으로 그렇게 잘 교회 섬기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집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인생 찬양 혹시 있을까요?
0: 예수는 나의 힘이요.
1: 왜 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0: 항상 저희 아버님께서도 그 찬송을 즐겨 하셨고,
1: 네네. 네.
0: 또 저희 할아버지, 제가 좀 사실 오랫동안 가족이 믿어온 신앙이거든요.
1: 네네.
0: 유산입니다, 사실 신앙이.
1: 그렇군요.
0: 그걸 제가 6년 동안 어겨서, 제가 교회 갔더니 상자 돌아왔다고 농담도 드렸는데, 예, 네, 굉장히 많은 힘이 됐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번에 6년 네. 쉬고 나서 다시 예배, 다시 신앙생활은 네. 그전과 달리 더 이제 단단해지실 겁니다. 네. 단단해지고 이제 주위에도 이제 혹시 기회 되면 이제 전도도 하는 그런 네.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0: 아멘.
1: 자, 오늘 네.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보내드릴게요. 네.

쉐키나 찬양단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은혜 받고 있고요. 아들이 5년 방학인데 이번 주에 꼭 교회 나오길 기도하고 계시네요. 약속했다고 1401번님 그 약속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번 또 사연 주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요양병원 3373번님 저번에 기도 그리고 그렇죠 기도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 마지막 임종 전에 우리 영접기도 하고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고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목소리 들으면서 눈물 흘리셨던 아 하늘나라 가셨다고요. 그렇군요. 하늘나라에서 또 아, 열심히 우리 극동방송 응원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30년 방학 후에 개학해서 6개월째 다시 교회 다니는 중. 와 예전처럼 열정적이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렵니다. 야 5078번님 성함 주소 보내주십시오. 개학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30년 방학을 끝내셨네. 자, 새끼라 들으면서 퇴근길 너무 행복합니다. 5452번님 고맙습니다. 9335번님 오늘 축복받은 개학생 누구일까? 아까 평택의 유재학 집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내일 나라사랑 축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실시간 방송 볼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자, 오늘 내일 나라사랑 축제 7시 30분 라디오로도 생중계가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됩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라디오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또 나라사랑 축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580번님, 20년 방학 끝내고 피디님과 약속한 지 1년 반 후에 대흥교회 등록한 지 5주차 매일 새벽 예배로 충만한 생활 이어가고 계신다고요. 아내도 함께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크,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8580번님도 제가 한번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일단은 자 7230번님 듣고 계신가요? 이 찬송 나오면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 나의 사랑하는

We Love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영접 기도를 들어도 눈물이 나네요. 늘 은혜로 듣고 계신다고 4096번님.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 만날 기회 있으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짧은 그 기도문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늘 같이 나도 기도하고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고맙습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만이 구원받나요? 6348번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꼭 교회를 나가지만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긴장 많이 되겠어요. 제가 응원을 전합니다. 하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야,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운전 중에 제 메이트 극동방송 아까 대구에서 여수 향하신다는 극동방송 가족분 울컥 제 인생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6643번님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끝곡으로 작년에 광복절 축제 바로 나라사랑 축제 언니랑 갔다 왔다고요. 너무 큰 감동 받고 오신 2061번님 그렇군요. 인천에서 했던 나라사랑 축제를 갔다 오셨냐 봐.

6593번님 새싹으로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날라리로 이교회 저교회 총동원 주일에만 초대로 다닌 제가 작년부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지금은 목자로 섬깁니다.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하면서 오늘 내일 휴가 중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필사 중에 있으면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크, 필사 노트 글씨도 잘 쓰시네요. 오늘 새싹으로 6593번님 날라리 해방 날라리 끝내셨네요. 필사까지 하실 정도면요. 미지근했던 제 신앙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리셋하겠습니다. 9826번님 그래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다시 주님을 찾아 기뻐요 라고 9763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 다시 주님을 찾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상황보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자 오늘 끝곡 아까 신청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는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졌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만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더 이상 해가 낮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달이 밤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내 빛이 될 것이며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고 내 슬퍼하는 날이 끝날 것이므로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내 달이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나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지었다.

가장 작은 집안이 큰 족속을 이루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때가 되면 내가 서둘러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옛 폐허 위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전에 망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된 성들,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내 백성아, 낯선 사람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 밭과 과수원을 가꿀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 당한 부끄러움과 불명예 대신에 갑절의 부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도둑질과 모든 악한 짓을 미워한다. 그동안 내 백성이 받은 고통에 대하여 성실히 보상하겠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모든 민족들이 내 백성의 자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가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매우 기쁘게 해주셨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나는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같고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 같다. 땅이 식물을 자라게 하며 동산이 그곳에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소산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나라들이 내 의를 볼 것이며 모든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서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백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헵시바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며, 네 땅은 뾰라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맞이하듯 하나님께서 네 땅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결혼하듯이 네 아들들이 네 땅과 결혼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너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을 걸고 맹세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식량으로 주지 않겠다. 네가 애써 만든 포도주를 외국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곡식을 거둔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포도를 거둔 그 사람이 내 성전 뜰에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나가거라, 성문으로 나가거라.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들어 놓아라. 길을 닦아라, 길을 닦아라. 돌을 다 치우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라. 여호와께서 멀리 떨어진 땅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다. 시온 백성에게 일러라. 보아라, 네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네 상을 가져오신다. 사람들이 그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또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찾으신 성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성이라 부를 것이다.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는 나다. 나 주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네 옷이 붉으냐? 어찌하여 네 옷이 포도를 밟아 즙을 만드는 사람의 옷 같으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내가 진노하여 포도를 밟듯이 나의 적들을 발로 짓밟아서 내 옷이 피로 얼룩졌다. 내 백성의 원수를 갚고 그들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낼 때가 이르렀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나를 거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놀랐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구했고 나의 진노가 나를 거들어주었다. 내가 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다. 내가 노하여 그들을 심판했으며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았다.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도 고통당하셨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셨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돼야지 나이가 늙고 오히려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만 추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사람이 어찌 저러냐 그런 일을 당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중국 사신이 와서 이 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그와 같이 들려오는데 어느 때에는 그 사신이 말을 두 필을 데리고 와서 국가의 대신 앞에서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 가려내면 이 땅에 지혜가 있는 자가 있는 줄 알겠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모두 무식하니까 우리에게 와서 더 배우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대신들이 말을 그 일반

말을 기르고 돌보는 사람들은 천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찌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신들이 말을 모아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어미 말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얘기하니까 갑론을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그 대신들이 내일 다시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대신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데 아들의 얼굴에 근심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걸 모르니까 아 별일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항상 맑고 기쁜 얼굴로 나에게 무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으니까 무슨 중대한 일이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인지 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내일 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걱정을 하느냐. 말이 좋아하는 홍당무나 맛있는 음식을 풀을 딱 갖다가 두 말 앞에 놔서 먼저 먹는 것이 새끼 말이고 어미 말은 새끼가 먹은 후에 먹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미와 새끼를 가려낼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늙으신 어머니가 그야말로 이제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으로 지혜도 자기가 벼슬길에 나아가서 그야말로 장원급제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 벼슬했으면 얼마나 더 똑똑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지혜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고 우리가 어르신들의 그 같은 행동을 업수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깨달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나이가 들고 여러 경험이 많으면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그 삶의 길을 인도하여 내신 마음의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간증으로 빛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긍휼와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특이한 그런 사람이 가끔 있죠.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 눈이 밝아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 그런 건 특별한 경우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젊을 때하고는 자기 스스로 살펴봐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속은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는 그 수많은 은혜의 간증으로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고 오래될수록 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은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의 주제는 노인들이 하나님 은혜의 보고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물창고가 어디 딴 곳에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찾아가면 은혜의 보고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의 보고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용할 양식, 직장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런 것을 해결한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그러한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 마음의 보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부르짖고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이러이러한 응답으로 마치 보물 창고처럼 쌓여져 가는구나.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은혜의 보물 창고가 되고 나이 들어갈수록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노인 공경의 그 문제는 고래로부터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 그런데 노인 공경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시편 71편에서 악인입니다. 악인. 그래서 시편 71편의 또 하나 주제는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그 내용이 71편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핍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정의와 올바른 일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담대함을 갖도록 하는 그 말씀이 71편의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노인의 그 같은 삶이 초라한 삶이 아니라 노인이 됐으면 될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어떻게 부자가 되냐? 노인은 은혜의 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 하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두 배, 세 배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믿음을 다 상실해버리고 형편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그것은 시편 71편에 적용 안 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시편 71편은 어릴 때부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긴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지지 않고 꿀리지 않는, 자기의 자식들이나 어떤 젊은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는 없어요. 그 사람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더 많은 은혜의 간증이 내 속에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 모든 젊은이보다 승하다는 것, 젊은이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노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노년의 그런 상황을 외롭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같은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도 여전히 힘이 있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이 나중에 나이가 늙어서 연약해졌을 때 지팡이를 짚고 그와 같이 겨우 몸을 부추이고 지탱하며 살았는데 그때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늙고 병들었으니까 곧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야곱에게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이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얹을 수 있도록 그 앞으로 데려왔는데 야곱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것을 둘이 바꿔 앉혀서 이렇게 하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야곱은 참 비상한 사람이에요. 손을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참. 요셉아, 내가 지금 오른손을 므낫세,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이와 같이 얹을 수 있도록 데려왔지만 내가 보니까 이두 사람의 축복이 한 사람 작은 아들이 더 크게 되니까 바꿔앉아서 이렇게 나한테 기도받도록 해라. 야곱이 그렇게 열 안 했어. 그리고 손을 엇갈려서 참 야곱은 천재예요. 옛날부터 그 머리가 쓰는 것이 비상한 거야. 그래서 요셉이 말리는 거야. 아버지, 큰아들이 므낫세 의원이 오른손을 얹어. 그러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그것도 뭐 이제 유다왕국과 베냐민 지파 두 개만 있었으니까 유다가 대표적인 지파고,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있는 거예요. 10개 지파가 있는데 그 10개의 지파의 대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영성이 그야말로 꿈을 꾸고 총리가 된 요셉의 영성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늙어가지고 지금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영성은 요셉처럼 지금 탁월한 비전의 사람이 어딨어요? 그 요셉을 능가하는 영성으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와 같이 빛나는 영성과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노인의 은혜의 복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 말이 자꾸 이 거친 말이 나오네. 천덕꾸리가 되자만 한다. 늙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천덕꾸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성을, 요셉을 능가하는 영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야 되고, 그 가운데는 모세처럼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생로병사를 다 겪는 그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몸도 약해지고 힘도 없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뼈에 있는 그런 힘이 그와 같이 빠져나가니까 골다공증 생기고, 아우, 관절은 훌륭한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어머니 관절염을 살펴보는 이 연골이 다 닳아서 못 고칩니다. 줄기세포를 이렇게 하면 조금 개선이 그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결국은 그냥 통증이 없도록 약을 드시면서 그냥 지낼 수밖에 없다. 인간이 그 연약해지고 나이가 든 것은 아무도 못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성경을 기억하는 것은 더 못 외울 수 있어요. 아, 5살, 10살만 돼도 이제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 외우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 10살만 되고 또 꾀가 생겨가지고 성경을 잘 안 외우는데, 5살짜리는 그냥 성경 암송 구절 제가 이제 그 이미 다 내줬어요. 아, 그거 그대로 순진하게 외우니까 절 그냥 물이 흐르듯이 그거 같이 성경을 줄줄줄 외워요. 아, 그 머리를 나이가 들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인 것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의 능력으로 빛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복으로는, 은혜의 복으로는. 그래서 10절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10절에서 이 탄원 기도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은 이미 저 사람이 나이가 들고 힘을 상실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또 시대적인 본문으로 얘기해서 아주 암울한 시대로 얘기하면, 전쟁과 포로나 그와 같은 위험한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추적할 수 있어요. 전쟁 나면 누가 빨리 도망갑니까? 할 수 없이 젊은이들이 빨리 도망가죠.
나이 든 사람은

도망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전쟁 났으면 빨리 갔을 텐데 늙어가지고 전쟁 났으니까 도망 못 가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 쓰나미가 나오는데 아, 빨리 도망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 그런 식으로 악인들은 잘못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그를 버리셨은 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노쇠하고 내가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냐고 노인을 없이 여기고 비하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 인생 끝났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렇게 저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나이 들고 노쇠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안 버리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비록 나라의 일을 직접 가서 하진 못할지라도 그 젊고 똑똑한 아들이 근심에 가득 찼을 때 어미말과 새끼말을 구별해주는 지혜를 아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이 노모를 하찮게 여기려는 마음이 혹시라도 생겼다면 아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의 늙으신 어머니가 지혜의 보고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지 말고 피부 미용 아무리 해도 나이가 들으면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거기에 신경 쓰고 돈 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심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행하면 우리가 정말로 간직해야 될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노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않고 나를 도우소서 13절에 보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추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와 같이 노쇠하고 힘없다고 해가지고 나를 내 영혼을 대적하는 이 멸시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아 노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것들을 글을 썼어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의료 건강보험 그 의료보험으로 돈만 많이 내고 몸이 건강하니까 병원도 안 가는데 노인들은 보험료도 얼마 내지도 않으면서 매일 병원에서 살고 그러니까 70세 넘으면 의료보험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자 노인들이 데모해가지고 띠를 띠고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달라 그래가지고 데모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소설 내용이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어느 때까지 그와 같이 노인들을 보살피고 살펴야, 그 책임져야 하는지 이건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큰 문제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답게 정말 산다면 어찌 인간이 기계처럼 젊고 힘 있고 돈 있을 때만 사람이고 아 힘 없고 돈 못 벌으면 그럼 사람이 아닌 것이 되고 짐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잘 국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 되고 세 번째는 평소에 끊임없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렇게 노년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어찌 자기의 젊은 시절하고 똑같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0: 여전히 그와 같이 연약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아, 그런 것으로 내가 노쇠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그거에 대해서는 바른 마음으로 자기를 잘 지탱하면서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나이 들어서 소망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성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무슨 소망을 갖는지는 여기에서 전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주 야훼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노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 우리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보고를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14절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아, 그 사람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지금 성경적인 71편에 있는 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있는 나이든 그 시인은 항상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손자, 손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보고 죽을, 그런 것은 별로 좋은, 뭐, 대단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뭐, 다, 뭐, 보고, 뭐, 그렇게 해도, 어쨌든 손자, 손녀 결혼할 때 축의금이나 많이 내셔요. 축의금이나 많이. 그래야지, 그건 결혼하는데 거기에서 짐처럼 거기에서 있어야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축의금 내야지. 그래서 항상 소망을 품고,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소망이에요. 아, 나는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웃집에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 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을, 그리고 찬송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죠. 찬송.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노인의 여기에서 시편 70편의 노인의 소망이 내 입으로 종일 전하는 종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입에 깍 다물고 그렇게 숨겨놓지만 말고, 나는 성격이 수줍어서 그거 못합니다. 아, 그럼 글을 써요. 글을 써서. 그래서 차곡차곡 남겨두고 그 글쓴 거 일기장을 살펴보듯이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하나씩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읽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잘 쓴 거 있으면 책으로 내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이여,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늙고 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늙고 직장도 없고 모든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아, 직장 있을 때는 벌벌 떨던 사람들이 퇴직하니까 이제 우습게 여기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여기도 또 나오죠. 주의 힘을, 주님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 전에 들어갈,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시는 명확한 이유를 이제 깨달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래야 버리실 수 없는 것은 내가 주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 다 그만두고 가만히 살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만천하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한 것이, 우리 눈앞에서 온 천하에 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SNS로 하면 온 천하에 그것이 정말로 심금을 울리는 간증은 순식간에 온 세계로 퍼져나가, 카톡에 하나 올렸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이 간증해가지고 온갖 트위터나 온갖 것을 하면 세계로 확 퍼져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함으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말씀이란 이 죄의 말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원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이 죄성, 죄에서 자유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를 누려봤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임재할 때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봐도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러는 것은 참으로 해방 여러분들 곧 육신의 고통을 당해보고 영적인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해봤을 때에 그 해방감을 맛본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가져서 그 자유함을 갖고 학생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학이에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예수의 말씀의 인격이 학문 속에 묻어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변화가 있으므로 학생들한테도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변화 없이 기독교 대학이다. 야, 그건 아니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천국.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고는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못 느끼고 그냥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주일날 어쩔 없이 나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고 하는 이 영생 속에서 때에 따라 나의 자존심, 자존감도 세울 수가 있지만 어느 때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버릴 수 있고 손을 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신앙을 가진 자다 이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자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구원에 믿는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사로잡혔을 때에 육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데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허황된 거, 잘못된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한 거라고 많은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아마 90%는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믿음의 실상이 내 속에서 말씀에 거하는 자, 행위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이 정신의 마음에서 오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없이 천국 간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 물질, 명예 그거를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신학자, 철학자들을 더 높여드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8장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나의 분인 날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독일의 시인인 괴테가 한 말 가운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인간의 역사는 처음부터 갈등의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물론 갈등이 없었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갈등의 시작입니다. 성경에도 갈등의 이야기가 아주 많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다가 그렇게 다투고 갈등할까? 선교하다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다가 갈등을 해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치하다가 갈등했던 대표적인 사람 다윗과 사울입니다. 교회에 충성헌신하다가 갈등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다가 나라와 민족에 충성을 하다가 또 교회에 헌신 충성하다가 그리고 가장 많은 게 가정의 갈등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은 삼촌과 조카의 갈등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갈등은 형제들, 요셉과 형님 동생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상 1장은 한나와 분인나, 한 집안의 두 여인의 갈등의 이야기이죠. 사무엘상 1장은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인데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출생의 시작은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인 한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 이 세 사람이 사무엘상 1장의 중심 인물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엘가나와 한나, 엘가나와 분인나 가정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는 단순히 있고 없고라고 하지만 여러분,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단어 하나의 차이이지만 사람에게, 가정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하늘과

땅의 고충과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부인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첫 번째 괴로움이었어요. 자, 두 번째 괴로움은 아기를 낳는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학대했어요. 학대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한 여자는 아이를 낳고 한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 가정의 첫 번째 불행의 씨앗인데 두 번째 불행의 씨앗은 아이를 낳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학대하고 격분하게 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 가정의 문제는 그러나 남편 엘가나의 마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있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단순한 가정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엘가나의 가정은 한 여자는 아이를 낳고 한 여자는 아이가 없어. 아이를 낳은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학대하고 격분시키더니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가 있는 이런 슬픔의 현장이 엘가나의 집안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두 여인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인생을 건 다툼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 이 문제를 한나의 입장에서 볼 겁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보면서 나에게는 분인나 같은 존재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 나에게 있는 이 분인나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한나는 어떻게 풀었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분인나는 누구나 어디서나 존재해요. 인생을 살면서 나를 대적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낳는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격분케 하는 이 분인나의 존재는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나 가정은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엘가나의 가정, 한나와 분인나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단란한, 물론 두 명의 아내를 얻은 것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저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사람 속에 들어가면 나같이 꽈배기처럼 꼬인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 마음속에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처럼 인생이 꼬이고 삶이 꼬이고 관계가 꼬인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엘가나의 집안의 문제, 이 집안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가 있었죠. 첫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의 끝날 수 없는, 끝나지 못할 것 같은 갈등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제가 전체를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발췌를 한 거죠. 보십시오. 오늘 보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한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함과 격분함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가 나온다고요? 자, 그의 적수, 6절에 보니까 분인나를
뭐라고 소

소개를 하냐면 그의 족수, 한나의 족수라고 표현을 해요. 이 족수라는 히브리의 뜻을 보니까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다라는 뜻이 이 적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쟁 상대가 아니라 대적, 원수, 괴롭히는 자,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차라, 이 치어라, 이 차라, 이 적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 나는 한나를 궁지로 몰아넣는 대적이고 원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격분시키는데 이 격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서 화를 냈다, 화를 냈다를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계속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약점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만날 때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아유, 밥값도 못하는 것, 애기도 못 나는 것. 얼마나 그렇겠어요. 제가 이 격분시키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중학교 때 컨닝을 하다가 들켰거든요. 컨닝을 하다가 들켰는데 내 친구 정헌영이가 나를 볼 때마다 컨닝한 놈, 컨닝한 놈. 볼 때마다 그런 거. 정말 여러분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 어릴 때. 좀 욕심이 좀 나가지고 그 무슨 산맥, 무슨 산맥, 무슨 산맥 그것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걸렸는데 그 생각이 제가 난 거예요. 이 적수나 격분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그놈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랬거든. 컨닝한 놈, 컨닝한 놈. 여러분 분인 나가 그랬을 거예요. 분인 나가 한나를 따라다니면서 밥값도 못하는 여의 니은, 여자 구실도 못하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자신의 약함과 아픔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성질이 거시기하다는 것은 지적해 주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아픔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격분시키는 이 적수. 그러니까 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하는 관계예요. 죽이든지 죽든지 이런 적수와 대적의 관계가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인 나는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그 있어요. 분인 나.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도 있어요. 노인당에 가보십시오. 노인당에도 있어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유치원에 가도 있어요. 학교에 가도 있고 기도원에 가도 이런 분인 나는 어디가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분인 나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 분인 나를 피해서 숨어요. 잠시 숨을 수 있고 도망갈 수는 있겠지만 어디 가든지 나의 적수, 나를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분인 나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인 나가 없는 곳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분인 나가 나의 영원한 적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분인 나가 없는 곳을 찾아서는 안 되고 그 분인 나가 내가 처결해야 할, 없애야 할 영원한 나의 악한 상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인 나는 나의 적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분인 나는 내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분인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 컨닝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분인 나와 싸우다가 분인 나 없는 곳만 찾아다니다가 이 교인은 없나 싶었더니 있어. 이 나라는 없나 싶었더니 있어.

분인 나 없는 곳만 찾아다니다가 분인 나와 피터지게 싸우다가 인생을 종지부 찍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대적하는 분인 나는 존재해요. 그래서 분인 나 없는 곳을 찾아서 도망다니지 말고 분인 나 없는 곳을 찾아서 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인 나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는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분하지만 무릎을 꿇고 손 내밀고 화해할 대상이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교회에서 만난 나를 욕하고 다니는 때로는 억울하고 애매한 소리하고 다니는 직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분 있나? 학교에 가면 존재하는 분 있나? 그게 내 싸움의 대상이 원수가 아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인생길 어디를 가든 누구나 만나게 되는 나의 분인 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망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인 나와 머리 싸매고 너 죽든지 나 죽든지 그래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문제 해결을 한나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를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나가 이 엄청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참 우리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이 문장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큰 문제잖아. 이게 지금 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문제. 대적 분인 나와의 관계를 한나가 어떻게 풀었을까? 그 풀어가는 첫 번째 열쇠의 중요한 단어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워서 이 한나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아멘. 여호와께. 여호와께. 한나는 자신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분인 나와의 해결점을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께 통곡으로 해결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 더하기 6이 몇이에요? 7이요. 16장 7절.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1 더하기 6이 몇이에요? 7이요, 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 그 사람의 분인 나라도 그와 더불어 뭐 하는 거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하고 결투하지 마라. 원수하고 결투하지 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분인 나라도 그와 더불어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중요한 단어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아멘. 아멘. 여호와께. 여러분, 이 큰 문제를 놓고 한나는 여호와께.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것을 한나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한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한나가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장 4절, 5절, 8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물 같은 재산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세상에 이런 고마운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비록 아이는 낳지 못해도 두 번째 깍시 분인 나가 한나를 조롱하는 적수가 되어 조롱하고 대적을 해도 이런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편 있으면 울고

0: 통곡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1: 그런데 왜 한나는 이런 남편을 두고도 자신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이런 남편을 두고도 왜 한나는 하나님께 울고 통곡했을까요? 그래요. 남편의 특별한 사랑과 따뜻한 배려가 남편의 가장 큰 문제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어요. 다시 남편의 특별한 사랑과 따뜻한 배려가 있지만 그 특별한 사랑과 따뜻한 배려가 자신의 인생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인생 일대의 이 문제를 그 남편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지혜로운 여자이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남편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잃어버리는 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산 사람이 남편을 만나니 그 남편이 무더운 여름에 그늘막 같아 태풍에 바람막이 같은 남편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 여인에게 어디 가나 내 얼굴을 세워주는 잘나가고 똑똑한 자식이 있다면 인생의 그늘막 같은 남편이 있고 태풍의 바람막이 같은 남편이 있고 어디 가든 내 얼굴을 세워주는 자식이 있다면 무슨 고백을 하겠어요? 내 인생 성공했다, 잘 살았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주는 함정이고 착각인 거예요. 한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남편, 그늘막 같은 남편이 있었지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남편, 그런 자식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남편과 그 자식은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남편에게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자식 자랑에 신앙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얻어진 것에 취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어찌 한나처럼 믿음의 여인,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이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 제사장이 술 끊어라 그러잖아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입술로만 기도하니까 술 취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줄 알고 우둔한 엘리 제사장이 술 끊어라 그 말에 한나의 말이 15절입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하는데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고 있다. 아, 한나는 하나님과 기도로 통하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난 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나는 지금 이게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걸 한나가 알겠냐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어떻게 알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아픔과 고통이 상처가 아니라 별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단언코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특히 기도하되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하되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0: 이세

0: 나의 그 어떤 것도 상처가 될 수 없다. 내가 기도하되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상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통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그 어떤 것도 상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scars into stars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뭐가 돼요? 별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닙니다. 한나처럼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있지만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랑의 표현을 내주는 남편을 두고도 그 남편은 내 문제와 해결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통하는 기도. 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별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부모님에게 드리는 편지를 써오도록 숙제를 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신랑 신부가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쓰도록 숙제를 내주는데 어느 해 신부가, 예비 신부가 엄마에게 쓴 편지를 그 책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딸이 엄마에게 쓰는 편지. 엄마, 2011년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날을 기억하세요? 혼자 지내며 그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어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엄마는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친정엄마,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해? 이게 젊은 날 미국에 유학 간 딸이 이른 아침에 전화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이랬잖아요. 엄마는 기도해. 엄마, 저는 그날의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 본받고 싶어졌어요. 라는 글입니다. 젊은 날 미국에 유학을 가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 아침에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는 그 누구에게도, 아빠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친정 엄마한테도 말할 수 없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해? 라고 말할 때 그 전화 넘어 한국에 엄마가 울면서 딸아, 엄마는 그럴 때 기도해. 그 한마디가 사실은 이 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남편도 자식도 친정 엄마도 나의 분인 나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름날의 그늘막 같은, 겨울의 따뜻한 온풍기 같은 말과 실행으로 해주는 그런 남편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내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를 누렸다면 내가 만난 내 앞에 놓인 분인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분인 나는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를 가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없는 곳을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되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인 나가 내 인생의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길 어디를 가든 누구나 만나게 되는 분인 나를 한나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여호와께. 우리도 내 앞에 있는 분인 나 같은 문제, 분인 나 같은 사람을 대적과 함께 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나처럼 여호와께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고 화목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 광주 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 속 달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로 처음부터 달인이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이 한 번 할 때 열 번, 백 번 반복하고요.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계속 연습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앙의 고수일까 하수일까? 신앙의 고수는 단순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고수 아닐까요? 한국 바둑의 전설 조훈현 9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플수록 복귀하라.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든다. 우리의 신앙에도 복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배우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주리의 예수 담기를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홀리원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아,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니까 일부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신앙은 얼마나 무언가를 많이 했느냐보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온유해졌는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했는지,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사랑하려고 애썼는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신앙이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을까 한번 조용히 복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부족했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면 낙심하기보다 주님, 내일은 조금 더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신앙의 고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우리 모두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거고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빼면 하루 남은 건데요. 네, 필사 프로젝트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뭐 한 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따라가며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였어요. 그리고 광고 스포도 하나 함께 하셨는데요. 아,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네,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필사 프로젝트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하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필사 프로젝트 나누는 건 끝이 나고요. 근데 그러면 한 곡이 남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곡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가는 8월 27일 목요일 송정제일교회에서 그 찬송가 콘서트에서 다 함께 필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사 프로젝트 참여하셨던 분들은 오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되겠고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 그리고 옹기장이 찬양선교단이 함께하는 콘서트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필사 프로젝트 참여를 안 했는데 가도 되려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이제 안 계시죠? 네. 찬양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찬송가 콘서트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모두 신앙의 고수가 되자. 그 조훈현 구단의 말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이 아플수록 복귀해라.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 바둑에서 대국이 끝나면 복귀를 하죠. 어디에서 좋은 수를 뒀는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걸 이제 복귀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하루들도 이 하루가 끝나갈 때 복귀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뭐 또 괜히 고집을 부렸던 순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게 되고, 또 반대로 감사할 순간에 감사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했고 사랑했고 뭐 작은 일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순간들도 떠올려보는 거죠. 잘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잘못했다 싶은 건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렇게 내일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복귀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깊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완벽한 그리스도인,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어제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은 사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아,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2439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이 찬송가 로디스트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CCM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새노래로 주님께 오영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CCM 신곡은 Come With Worship의 Day by Day입니다. Come With Worship은 작년 2025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따끈따끈한 워십팀인데요. 팀명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아가서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지었다고 합니다. Come With Worship은 사랑과 위로에 손을 내미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9명의 청년이 모인 팀이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지난달 말 Come With Worship은 싱글앨범 Just Work를 발매했습니다. 앨범에는 4곡의 찬양이 수록돼 있는데요. 수록된 곡들 모두 Come With Worship 특유의 밝고 따뜻한 가사와 멜로디가 인상 깊습니다. 타이틀곡 Day by Day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걸음이 주 앞에서의 순종을 향해 가야 한다는 마음과 결단이 담긴 곡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저 걷겠네 라는 찬양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신곡 Come With Worship의 Day by Day 함께 듣고 오시죠.

새 노래로 주님께 오늘은 커미드 워십의 신곡 데이 바이 데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어디로 가든지 그저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새 노래로 주님께 오영훈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찰스 버틀러가 작사한 이 찬송은 장소의 변화가 아닌 상태의 변화를 노래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혹은 거친 들판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곧 하늘나라라는 고백이죠.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에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이미 천국이라는 승전가와 같습니다. 그럼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함께 들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제 마음이 은총을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신 그곳을 천국으로 누리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제 영혼을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가사처럼 할렐루야 찬양하세의 고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필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들으면서 묵상과 기도 나눴습니다.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필사 찬송가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 꼭 필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 7시부터는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를 생중계로 방송해드립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소망과 기쁨의 찬양 메들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문명선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그리고 광복 81주년을 맞이해 펼쳐지는 뜨거운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그 화려하고 감동적인 현장을 오늘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전하는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오늘과 내일 여수와 익산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호국과 충절, 사랑과 용서의 복음 정신이 살아 숨쉬는 해양 관광도시 여수에서 펼쳐지는 나라사랑축제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직접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하시더라도요. 라디오와 유튜브 극동방송 채널을 통해 함께하시면서

은혜롭고 감동적인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과 안무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700여 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축제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 가득한 우리 어린이 합창단원들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성자들의 행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734번님,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3108번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송,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요. 유튜브 중계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121님 귀한 시간 함께하니 너무 은혜되네요. 기도하며 듣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들어주세요. 네, 2545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오호라 축제로구나 얼씨구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나라 사랑 축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요 현장에 가신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시죠. 가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위로 받으시며 또 은혜 충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4833번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2026 나라사랑축제를 현장에 가지 못해도 라디오와 유튜브로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도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이 방송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네, 너는 축복의 씨앗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9575번님 유튜브 링크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답장으로 갈 거예요. 네,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수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듣다 보면요, 정말 주님의 평화가 넘칩니다. 9850님, 여기는 원주입니다. 감동이에요. 미래가 보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4822번님, 부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원들과 또 진행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4901번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라사랑축제 영상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라사랑축제 실황 함께하시면서 또 청취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요, 추첨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또 곧 있으면 또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샵 1069번 열어놓습니다.

0: 네, 자 그럼 2026 나라사랑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여수 현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수 현장에 나가 있는 양현민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1: 네, 저는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여수 진남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수 현장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신 성도님들과 여수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다도해와 365개 섬을 품은 이곳 여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고스란히 서려있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이 남아있는 뜻깊은 도시인데요. 오는 9월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라는 뜻깊은 대형 국제행사가 예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13개 극동방송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펼치는 웅장하고 찬란한 찬양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의 무대, 방송으로 함께하시며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0: 네,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대한민국 메들리로 힘차게 시작한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들의 힘찬 함성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0: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고 복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외침이 이미 가득한 이곳 2026 나라사랑축제 Welcome to the 2026 FABC Korea Children's Choir Patriotic Concert here in 여수. 여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0: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 시간 가장 뜨거운 곳이 바로 이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이 아닌가
1: 맞습니다.
0: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한가득 안고 오셨습니까? 정말이신가요? 자, 이곳의 현장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성과 박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기대하는 만큼 크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모이신 여러분들 함성과 박수!

0: 네. 대단한 열기를
1: 대단하네요.
0: 우리가 확인할 수 네. 있었습니다. 자,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아주 특별한 해죠.
1: 맞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방송국에서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70년이 흐른 지금 이곳 여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What a journey it has been. What began as a small radio station in Incheon 70 years ago now shares the gospel across the world.
0: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놀라우시죠? 마음껏 놀라셔도 됩니다.
1: 네.
0: 자, 우리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 여러분들 뜨겁게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Nearly 700 children from all 13 FEBC stations have gathered tonight. Together, they'll celebrate Korea and praise their love for God as one choir.
0: 네, 이제 그 첫 걸음을 떼봐야겠죠?
1: 네.

0: 행복합니다. 네, 아주 즐겨지는데요.
1: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금수 강산 우리나라 조선 그 찬란했던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부채의 움직임과 아름다운 춤사위, 오색 한복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장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땅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창조주의 섭리와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감동의 무대입니다.

무대에서는 꼬마 신랑 갑돌이와 신부 갑순이의 전통 혼례가 정겹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혼례와 신명나는 풍물, 춤이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서와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조선시대 전통 문화의 멋과 흥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무대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치장단의 조선 후기 신민요 도라지와 자진몰이장단의 전라도지방 신민요 꽃타령을 엮어 흥겹고 경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너슬부채를 활용한 도라지춤의 유려한 춤사위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기는 조선시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도 펼쳐질 텐데요. 현장의 모습,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국악 오나라 선율과 어우러져 궁중음식 퍼포먼스 상무놀이 그리고 왕과 왕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곳 여수 전라 좌수영에서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던 그때 왕과 장수는 물론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절망적인 전세 속에서도 조선 수군을 이끈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뛰어난 전략으로 희망의 불씨를 지켜냅니다. 그는 혁신적인 전투선 거북선을 앞세워 사천해전과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끝내 조선의 바다를 지켜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치열했던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의 순간들이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와 군무로 재현됩니다.

0: 네, 이 나라를 지켜낸 호국의 정신, 기계가 느껴진 무대였습니다.
1: 네, what a powerful reminder of the courage and sacrifice those who made, who gave up so much to defend our nation. It's a legacy we should never forget.
0: 서현 씨,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전략을 수립한 곳이 바로 이곳 여수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일까요? 무슨 냄새 안 나세요?
1: 안 나는데요.
0: 코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라 사랑 냄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호국의 냄새.
1: 네. 네.
0: 2026 나라사랑축제, 호국과 충절의 도시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This is where Admiral Lee Sun-shin prepared his turtle ship and planned a strategy to defend our nation. That makes tonight even more special.
0: 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아픔을 이겨낸 조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한번 조국을 잃는 시련을 맞게 되는데요.
1: 나라를 빼앗긴 시대, 그러나 그 어둠 속에도 결코 꺼지지 않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Moving on to our third theme,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A Cry for Freedom.
0: 세 번째 테마, 대한 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만나봅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떠올리게 합니다. 무대 위에는 빨래하는 아낙네와 냇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의 정겨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던 시대의 불안과 공포가 그 평화로운 풍경과 대비되며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더욱 애틋하게 전합니다.

이어지는 합창 무궁화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꽃이 뿌리내리고 다시 꽃을 피워내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민족의 의지는 아름다운 합창과 안무를 통해 힘있게

일제강점기 억압된 현실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연합 무대입니다. 호남 지역의 학생들과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지에서 만세운동을 이끌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를 소망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은 독립을 향한 굳은 결의와 함께 힘차게 울려

이번 무대는 여수의 최연소 독립운동가 주재년 열사, 남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윤형숙 열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며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0: 네, 힘찬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부터 광복의 기쁨까지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함성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How incredible was that performance? We just witnessed our nation rise from a colonial rule to reclaim its freedom. 아까 아이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애국가를 부르는데 저도 당장이라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0: 네, 뛰쳐나가시려는 거 제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흔들렸던 태극기 해외 곳곳에서 흩날리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2016년 카네기홀에서 그리고 재작년 2024년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사절단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FEBC Children's Choir has performed at Carnegie Hall and the Kennedy Center. But what makes them truly special is their faith and their heart for praising God.
0: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1부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With grateful hearts, we celebrate God's faithfulness to our nation. Now let's bring part 1 to a close with the Hope and Joy Medley. 2026 나라사랑축제 1부의 끝곡입니다. 소망, 기쁨, 메들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광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무대였습니다. 찬란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1부를 마무리하고 지휘자 중창단의 특별 공연으로 무대에 이어갑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6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광복의 기쁨을 지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2부의 문을 여는 연합 오프닝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해양도시 여수의 매력을 담은 무대, 극동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힘찬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후원하는 2026 나라사랑축제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푸른 바다와 365개의 섬, 무대 하나로 여수를 한번 다 둘러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네. What a wonderful way to open part 2. It really felt like we just took a tour of Yeosu. 또 마지막에는 이번 무대에는 굉장히 이 지역에

0: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했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1: 아이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객석을 바라봤는데 저쪽쯤에 계신 우리 어르신께서 어깨춤을 이렇게 추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기 끝쪽에 있던 캐릭터였는데 이순신 어린이가 예, 이더라고 너무 귀여워서 예.
0: 정말 사랑스럽죠.
1: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0: 저는 꼭 또 한번 언급하고 싶은 캐릭터는 네. 양 사이드에 파란색 동글동글한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1: 잘 보셨습니다.
0: 네.
1: 아, 방금 보셨던 그 파란 캐릭터가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공식 마스코트인 다섬이라고 합니다.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9월 5일부터 두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런데 권수 씨,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게 좀 감회가 새롭지 않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죠?
1: 아, 요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여러분 그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두 사람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입니다. 우리 서현 씨가 대구 그 어린이 합창단
0: 그렇죠.
1: 일기
0: 대구 일기입니다.
1: 일기시고요. 네. 제가 창원 어린이 합창단 일기입니다. 예. 그 몇 년도 오시죠?
0: 저는 2011년도 개국공신.
1: 아,
0: 네,
1: 예.
0: 그때 조인했습니다.
1: 개국공신이라는 말을
0: 예, 예. 예,
1: 넣어주시네요. 예. 저는 1996년에
0: 아, 네.
1: 예,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위에서 찬양을 하던 우리 어린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무대 위에 사회자로 서서 우리 후배님들의 무대를 소개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회가 새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What makes tonight especially special for us is that we were both members of FEBC Children's Choir when we were young. 그리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10년 뒤쯤
1: 예.
0: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1: 아.
0: 그리고 극동방송의 동역자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1: 그렇군요.
0: 네, 소망해봅니다.
1: 예, 제가 쓱 둘러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오셨어요.
0: 네.
1: 아, 그리고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 입단 문의는 아, 대표번호 023200114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예. 태화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그 찬란한 오늘을 노래하는 무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절만 들어도 흥얼거리실 텐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지 마십시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참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From the ruins of war, Korea rose again and has come so far. Now let's celebrate the Korea of today with our fourth theme, the brilliant present of Korea.
1: 2026 나라사랑축제 네 번째 테마, 대한민국의 찬란한 오늘.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여수에서는 오는 9월 또 하나의 뜻깊은 대형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인데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펼쳐집니다. 오늘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뜨거운 열기가 오는 9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여수의 푸른 비전으로 이어지길 함께 응원합니다.

이번 무대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조명합니다. 손양원 목사는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고,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는 비극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대에서는 손양원 목사의 삶을 담은 영상과 어린이들의 연기,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사랑과 용서, 헌신의 여정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정말 즐겁고도 또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자, 이 무대 하나만으로도 호남성 여행을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자, 이렇게 흥겹게 달려온 여정의 마무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었죠.
1: It was such a moving performance. Pastor Yang Won-sun devoted his life here in Yeosu serving others. He didn't just speak about the love and forgiveness of God, but he lived them out. May we do the same with our lives.
0: 네, 한국교회의 자랑이자 우리의 멋진 신앙의 선배님이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목사님께서 주 사역지가 바로 이곳 여수였습니다. 화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시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는 2026 나라사랑축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무대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모두가 귀한 분이시지만 내빈을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동방송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전 국회의원이신 김회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극동방송 재단 이사이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전국 13개 지사 우리 극동방송의 운영위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지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빛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극동방송의 시작입니다. Even in one of the darkest times in our history, God was preparing a light of hope. That light would become FEBC Korea.
0: 절망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살리는 전파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극동방송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In the midst of despair, God used airwaves to create life and hope. I believe FEBC's radio missionary reflects that his light still shines even in the most difficult times.
0: 전쟁 중에 피어난 꽃 극동방송 다섯 번째 테마 만나보겠습니다.

0: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극동방송의 설립 이야기가 뮤지컬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로 70년 전 극동방송의 시작, 그 역사적 순간을 되살립니다. 지금 극동방송 유튜브에서도 이 무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채플 간증 잘 들었습니다.

0: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강태국 목사라고 합니다.
1: 강 목사님, 네.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0: 네.
1: 그곳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0: 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저 역시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 제 아내 캐서린입니다.
2: 탐, 우리 이제 가야 하지 않을까요?
1: 아, 잠시만. 목사님.
0: 네?
1: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집회가 있는데 저희 부부와 함께 가시죠.
0: 제가 아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이십니까?
1: 맞습니다.
0: 아, 정말입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1: 그럼 제가 차로 오시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이동하시죠.
0: 네. 미스터 왓슨?
1: 응?
0: 아까 간증 중에 방송에 관계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실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 아, 저는 플로리다에서 상업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방송국이요?
1: 네.
0: 미스터 왓슨, 우리나라에는 아직 복음 방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방송을 시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 내가 그지? 어? 그치? 미스터 왓슨?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1: 강 목사님.
2: 우리 1년 만입니다.
0: 아, 네. 근데 네.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2: 목사님. 목사님이 1년 전 차 안에서 저한테 한국에 가서 복음 방송국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0: 아, 예, 그랬죠.
2: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수양회에서 울부짖으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꼭 한국으로 가서 복음 방송국을 세우겠다고요. 그 준비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방송사 다 팔고 팀 선교회에서 지금까지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왓슨.
2: 자, 저는 지금 일본으로 가서 가족들을 두고 저는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톰 왓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꼭 만납시다.
2: 꼭 봅시다.
0: 네,
2: 가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일로 와. 우자. 가자.
0: 왓슨과 난 전에 알던 관계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만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타국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왓슨의 승용차로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국 땅에 하늘의 약속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호텔 KX 어둠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1957년 선교사들은 인천 하객동 방송국의 머릿돌에 이 말씀을 새기며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는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전파를 타고 국경을 넘어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빛이 됐고 이 한 문장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극동방송의 변함없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졌던 송신탑과 머릿돌의 모습을 재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 땅에 찾아온 방송 선교사들의 믿음과 헌신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멋진 무대를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립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동적인 무대에 함께 만나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극동방송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만나 뵙게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또 극동방송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사용하길 원하시기에 이렇게 70년 동안 이어오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온 한 명의 선교사로 시작된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명,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1: For 70 years, the gospel has been shared through FEBC Korea. Now that mission continues with the next generation until all the world hears the good news.
0: 네,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명, 비단 우리 직원들만의 사명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0: 극동방송은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한번 또 모시고 싶은데요. 우리 전 세계 극동방송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미국 FEBC 에드 캐년 사장님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Let's welcome Mr. Ed Cannon, the president and CEO of FEBC USA. Mr. Canno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night.
0: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ow,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는 다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지 못한 그곳 북한. 복음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1: Our broadcasts and prayers continue to reach towards North Korea.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an FEBC station will stand there as well and Korea will be united through the gospel. Now let's welcome our final theme.
0: 외쳐라 통일 대한민국.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 화면에 한 역사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로 서울과 인천을 잇던 경인선. 이 선로가 여수와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평양과 개성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길 소망하며 오랜 세월 멈춰섰던 통일열차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고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의 시그니처 무대, 전국에서 선발된 어린이 합창단 치어리딩 퍼포먼스와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힘찬 합창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평화, 통일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역동적인 치어리딩과 가슴 벅찬 희망의 찬가,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도 통일열차의 마음을 싣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후원해 주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여수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아쉬워하긴 이릅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이 뜨거운 감동은 내일 저녁 익산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The celebration continues tomorrow evening in 익산.
0: 더불어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기쁨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온종일 열리는 축제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든 순서를 맺도록

0: 하겠습니다. 여수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신 세광교회 박종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끝으로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앵콜 무대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tonight and may God bless you all.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2026 나라사랑 축제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서현
0: 이건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님을 찬양한 무대, 2026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적인 무대를 이곳 여수 진남체육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서울 연주소 나와주세요.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여수 현장 생중계로 함께하셨습니다. 맑고 밝은 어린이 합창단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 정말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하신 분들은 다채롭고 화려한 퍼포먼스와 웅장한 무대에 감탄하셨을 텐데요.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의 청취와 시청 소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소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5269번님, 나라사랑축제 유튜브로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보면서 광복의 그날에 서 있는 것처럼 감격스러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조들의 피로 지켜낸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8933번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합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어린이 합창단이네요. 어른들 예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도리어 더 뛰어넘는 복음을 담은 나라사랑축제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며 준비했을지 어린이 합창단 또 선생님들 안무 무대 음향 많으시겠죠? 감도 안 올 정도입니다. 복음을 담은 진정한 아티스트들 응원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나라사랑 생중계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여수에서 진행된 2026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고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 지금까지 편성 책임 이인성, 현장 아나운서 양현민, 기술 이범용, 김승현, 이경주, 그리고 스튜디오 진행의 저는 무명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극동방송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교통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아사헬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0: 성경에는 강인한 체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그중 몇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그 8번째 인물은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이자 역시 용맹한 다윗의 장수 아사헬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아주 많은 운동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각자의 기량을 뽐내며 서로 경쟁합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선수들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몇몇 선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러한 은사의 빈자리를 치열한 노력으로 채우죠. 요압의 둘째 동생 아사헬은 전자의 경우에 속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경우였죠. 아비새가 훌륭한 용사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던 것과는 달리 아사헬은 타고난 재능 덕을 톡톡히 봤죠. 하지만 아사헬의 타고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훌륭한 용사로서 꼭 갖춰야 할 조건 중 하나가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판단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춰야 할 때, 조언을 들어야 할 때라고 해도 아사헬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신호들을 잘 판단하지 못했죠.
2: 아이고 형,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칠 수가 있어?
1: 요압은 항상 그런 동생의 불안한 판단력과 눈치 없는 것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재능은 요압이 사울왕을 떠나 다윗의 무리를 훈련시킬 때 빛을 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아사헬의 부족한 판단력이 지도자로서 큰 결점으로 드러날 것이고 요압은 부디 그런 사태가 생기기 전까지만이라도 아사헬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길 바랬죠.

0: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온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이젠 1,000명에 가까운 큰 무리를 이루게 됐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좌우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일족이었습니다.
1: 자, 이제 잠깐 쉬도록 한다.
0: 갓 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로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죠. 요압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매일같이 훈련시켰습니다. 비록 그들 중에는 풍부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압은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강한 신체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사울왕의 군대를 마주쳤을 때 수적으로는 상대가 안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훈련에 훈련을 더하는 것은 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2: 다윗, 저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3: 네, 물론이죠.
2: 제 생각엔 사울 왕이 엄청난 군대를 모았을 것 같은데 최소 3,0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쪽 길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을까요?
3: 네, 하지만 집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네 땅에 머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2: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2: 아저 그러니까 그 행여라도 철수할 때를 대비해서...
3: 후퇴할 길을 만들고 싶으신 거군요.

0: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 당연하죠. 말씀해 보세요.
0: 지금 우리가 사울왕과 대치한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사막으로 광야로 옮겨 다니고는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내고야 말 겁니다. 사울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린 도망가고 또 새로운 곳에 숨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하지만 언젠가는 도망다니는 것을 멈추고 당당히 맞서야 할 때도 오겠죠.
1: 그럴 겁니다. 하지만 유압, 저는...
0: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을 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금하셨습니다.
0: 하지만 전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은 바로 다윗 장군이라 들었습니다. 그럼 사울 왕을 대신해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숨어서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까? 우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다윗 장군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는
1: 무슨 지금...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군대를 잘 훈련시켜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하지만 우린 사울 왕을 상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한 전 끝까지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대우할 겁니다.
0: 사울 왕이 장군을 죽인다 해도 말입니까?
1: 그렇습니다. 요하, 약속드리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생활에서 벗어날 기회가 올 겁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사울 왕의 군대가 여기 사막 어딘가에 진을 치고 있다면서요?
0: 아직 별다른 보고는 없었습니다.
1: 이거 아무래도 아사엘을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사엘만큼 빠르고 조용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0: 아마 아사엘보다 더 무모한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동생 걱정이 그칠 날이 없죠. 타고난 체력이나 힘 때문에 너무 자신감만 넘칩니다. 어떨 땐 그것 때문에 곤경에 처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1: 사울 왕의 군대 진영을 좀 둘러봐야겠어요. 아사엘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데.
0: 예? 아주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아사엘은 장군님을 모시기에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아이라서.
1: 좋아요. 그럼 유압 장군이 같이 가주시면 되겠네요.
0: 하지만
1: 그래도 저들 관심 끄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0: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럼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누굴 정찰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아사엘은 안 되고요. 아주 신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2: 아히밀렉이나 아비새는 어떻습니까?
1: 다른 준비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0: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무도 몰라야 한다는 겁니다.
1: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3: 부르셨습니까?
1: 누가 저와 사울왕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0: 진영 안으로 말입니까? 하지만
3: 제가 가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아비새. 그럼 유압 장군께서는 여기 남아서 계속 훈련을 좀 부탁합니다.
0: 하지만 그래도 그
1: 군인들이 워낙 많아서 눈에 잘 안 띌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분명 첩자를 보낼 겁니다.
0: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1: 자, 그럼 이제 저희도 출발할 테니 걱정 마시고 훈련을 계속하시죠.
0: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은데. 뭐 아무쪼록 조심하십시오.
4: 자, 제군들 집합. 자자, 투덜대지 말고 해지기 전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자, 어서 모여.

0: 진영이 엄청나게 큽니다. 막사만 수천 개는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군요. 뭐 다른 특이점은 없나요?
0: 글쎄요.
1: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0: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움직이는 것도 전혀 없는데요.
1: 뭔가 너무 수상한데. 좀 더 가까이 가봅시다.
0: 예.
1: 너무 이상한데? 아니, 부츠가 하나도 없다는 게...
0: 어쩌면 지금 전부 출동한 건 아닐까요?
1: 아니요. 아직 여기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기 무기들이 다 그대로 있잖아요. 다들 자는 건지...
0: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초가 한 명도 없다는 건 너무 이상합니다.
1: 하나님...
0: 하나님께서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네요.
1: 아비세, 얼른 가서 확인해봅시다.
0: 예.
1: 아비세, 군인들이 다 잠들었어요.
2: 그러게요. 이렇게 코 고는 소리가 커서 조용히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왕의 장막은 어디에 있을까요?
3: 아마 왕실 깃발이 있는 장막일 텐데.
2: 여기입니다. 안쪽을 확인해볼까요?
3: 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저기 저 아브넬 장군이 창도 옆에 팽개치고 저렇게 깊이 잠을 자고 있다니. 그럼 왕은 누가 호위를 한단 말입니까?
0: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을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게 확실합니다. 제가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단 한 번이면 됩니다.
3: 아닙니다, 아비세.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면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니 어서 사울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죠.
0: 무슨 소리죠? 쉿!
4: 다윗 장군님, 안에 계십니까?
0: 제 동생 아사헬입니다. 아사헬,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4: 실은 두 분이 떠나는 걸 보고 요압 장군 몰래 훈련을 빠져나와서 계속 뒤따라 왔습니다.
0: 요압 장군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3: 자, 그만하고 어서 갑시다. 여긴 적진이에요. 자, 저쪽 능선까지 올라갑시다.
0: 이제 뭘 해야 할까요?
3: 이제 아주 재밌는 구경을 하실 겁니다.
0: 예?
3: 아사엘은 이해할 것 같은데?
4: 물론이죠.
5: 어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아! 일어나라!
0: 아니, 너 지금 미쳤어? 대체 뭐 하는 거야?
5: 아브넬! 아브넬! 들리나, 아브넬! 아브넬!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아! 아직도 자고 있나?
0: 이제 다들 일어난 것 같습니다.
6: 아니, 대체 어떤 놈이 자라고 있는 거야?
7: 아니, 자 능산 쪽이다. 감히 왕께서 주무시는데 시끄럽게 소리치는 놈이 누구냐?
5: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전지에 너만한 대장부 찾기도 힘들 텐데 넌 어째서 네가 모시는 왕을 잘 보호해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왕을 죽이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7: 엘리암, 우리야! 빨리 가서 저놈들을 당장 잡아오너라!
5: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0: 왕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 모아라.
1: 아니 내 창이 어디로 갔어? 내 창! 내 창이 어디 있느냐?
2: 왕이시여, 창이 사라졌습니다.
1: 그렇다면 다윗의 말대로 정말 다윗이 우리 장막에 들어왔었다는 말이냐?
2: 왕이시여,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 다윗, 정말 다윗이 맞느냐?
0: 왕이시여, 정말 다윗이 맞습니다.
3: 정말 다윗이야.
0: 저의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왕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제가 왕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2: 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금방 가서 놈을 잡아오겠습니다.
0: 왕께서는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왕을 충동하여 절 지도로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전 기꺼이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왕을 충동하여 절 지도로 시킨 것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길 원합니다. 어찌 이스라엘의 왕께서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저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1: 오, 다윗,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네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0: 여기에 왕의 창이 있습니다. 종 하나를 보내셔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2: 왕이시여, 부하들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서 잡아올까요?
1: 멈춰라. 지난번에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가 저버렸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0: 아브넬, 예, 무장을 풀고 철수한다.
1: 다윗도 사울도 각기 자기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숨어 다니다 이렇게 사울과 마주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죠. 사울왕은 계속해서 몰락했지만 그의 마지막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날로 다윗을 쫓는 일은 그만뒀으니까요. 다윗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수년 전부터 사울왕을 대신할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이었죠.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아사헬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죠.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격려나 아무런 도움 없이 사랑이 결핍된 채 성장했던 아사헬에게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준 다윗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결점이나 단점은 우리에게 주로 해를 끼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로 이끌곤 합니다. 우린 누구나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셈이죠. 히브리서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번제로 드릴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희생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아사헬. 출연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임호기, 이정민,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혹은 극동방송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성결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가정교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9명의 자녀를 두었던 수산나는 경건과 기도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지요. 특히 자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정교육을 달리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절제를 가르쳤고 말을 시작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5살이 되면 창세기 읽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철저하게 익히겠다고 하는데요. 수산나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늘 실천하는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편을 쓴 사람은 자기 몸도 마음도 약해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친 고백 끝에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밤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 반석 앞에 그대로 나아가길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크리스 톰린과 케인이 함께한 Holy Forever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거룩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라는 말에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 감히 견줄 수 없는 크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높고 거룩하셔서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멀리 계셔야 마땅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낮아지심의 사랑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당신의 날에,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마크스 월십의 오직 예수뿐이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Gateway Worship의 The More I Seek You, 그리고 Essential Worship과 Brandon Lake가 함께한 House of Miracles, 그리고 Evier Jessica Hite가 함께한 Heart of Worship, 그리고 I Love You Lor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잘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삽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너머에 누가 계신가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이 자기 힘이 다 빠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석으로 붙들었던 것처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옹기장의 오래전, 소박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그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날인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그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참 감사한 날인데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절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절제된 희생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도 한 걸음 에레지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희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했던 서머 스페셜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81주년 광복절 전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선곡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찬양과 찬송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 시간 절제.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받기 원하시는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그 은혜와 해방,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절제란 지식과 덕을 통하여 인내를 쌓고요. 그 인내를 통하여 경건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 속에서는 항상 부족한 게 절제입니다.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요. 각 가지와 열매마다 풍성함으로 기대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바르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아홉 번째 열매, 절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절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삶 속에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늘 생각하는 뭐 SNS를 절제하자, 뭐 먹는 거 다이어트 할 때 음식을 절제하자 말하지만 이게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절제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삶에서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열매는 맺었고 또 어떤 열매는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주변 분들에게도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광복절 휴일인데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자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또 평안히 잘 보내시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 대체 휴일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세상에서는 엑스트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인 사람. 반대로 세상에서는 주인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잔치를 즐길 때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해야 했지만 그들이 죽은 후 둘의 형편이 달라졌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과 세상의 주인공의 결말이라 할 수 있겠죠.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인생의 참된 주인공은 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리튼 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세라 하트 피어슨스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예스 CC 와이넌스의 Come Feel My Heart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영원의 그래도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트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For Him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어떤 물질에 취해 있다 보니까 또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또 쾌락들이 하나님을 멀게 만들죠. 그렇게 방황이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성경 안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더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뿐이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전해드렸는데요. 내가 방황한 삶을 방탕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도 주님을 찾을 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를 언제나 보듬어 주시고 때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이끄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주님 품으로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이 한반도와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탈북민 교회들 전국의 교회들을 두 군데씩 또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 갖고 있죠.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또 남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도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등 보내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은혜의 감동과 청취 소감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 탈북민 교회 먼저 첫 번째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할 교회는요. 이름이 참 예쁩니다.
0: 네.
1: 새 희망 나룻교회. 네, 서울 양천구에 세워진 새 희망 나룻교회입니다.
0: 예.
1: 교회의 의미가 좀 특별한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늘 새로운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과 북한에 전하겠다라는 의미에서
0: 예.
1: 교회 이름을 새 희망 나룻교회로 정했습니다.
0: 예.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또 탈북민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마요한 목사님이신데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2대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하고 한 차례 북송이 되었다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저를 한국까지 보내주시면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것이 지금의 목회자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야, 우리 새 희망 나룻교회에 세워진 목적과 하시는 사역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마 목사님 사역을 보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늘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 위에 성도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매일 큐티 그리고 매일 성경 통독 그리고 매일 성경 필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희망 나룻교회는 특별히 나중에 북한 땅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북한 땅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0: 예.
1: NGO 단체에서 나중에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북한의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과 연합하고 있는데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새희망 나룻교회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0: 네.
1: 교회를 세우면서 동시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매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새희망 나룻교회가 사역을 한 지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2011년에
0: 그렇죠.
1: 교회가 개척이 돼서
0: 예.
1: 이제 벌써 횟수로 15년 차가 되죠.
0: 네. 참 이제는 중견교회로
1: 네.
0: 열심히 사역을 해나가시면서도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네.
0: 어떤 이야기 하셨을까요?
1: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 개척을 하고 탈북민교회를 목회할 때 도움이 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0: 네.
1: 목회적인 여러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부서사역자로 오랫동안 있는 것과 개척해서 개척 목회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0: 네.
1: 마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10년 넘게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의 모양을 가정교회의 형태로
0: 네.
1: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과 체계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사실은 기존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로 이제 사역의 체제를 바꿔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0: 그렇죠.
1: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이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 나갈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느 탈북민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주일학교를 같이 세워나갈
0: 네.
1: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새희망 나룻교회의 사역을 위해

0: 함께 헌신할 사람들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 나누고 이제 잠시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건가? 이런 감동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새희망 나루교회가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네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 2025년에는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인 목장들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목장 리더들이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모든 성도가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개강하는 생명의 삶 교육과정을 수강하여 바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건강한 목장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2025년에는 매일 성경통독, 큐티, 성경필사 그리고 해외 아울리치와 수련회 등의 신앙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 복음의 사명자로 준비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들으신 기도 제목 함께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 첫 번째 교회로 새희망 나루교회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목사님 찬송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유한 목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송이죠?
1: 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0: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교회는 생명창대교회네요.
1: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서대문구에 세워진 생명창대교회입니다.
0: 네.
1: 이름만 들어도 창세기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0: 그러네요.
1: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대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0: 네.
1: 생명창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0: 생명창대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1: 네, 우리 탈북 여성 목사님이시죠. 주은진 목사님입니다.
0: 네.
1: 이 목사님은 탈북하고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중국에서 상당 기간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특별하게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섬겼는데요.
0: 네.
1: 그 교회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실 때 중국어 통역하는 일을 섬겼다고 합니다.
0: 예.
1: 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자연스럽게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0: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우리 주은진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또 신학 공부하신 후에 이제 세운 교회일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세우신 목적을 또 간단하게 나눠주실까요?
0: 주은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일반 남한교회를 섬기면서 전도하는 데 열심히 특심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전도도 사명이고 달란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0: 그 기도 모임이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탈북민 교회들 중에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저희 교회도 사실은 2011년에 저희 가정에 모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는 뭔가 모르게 좀 따뜻함들이 있습니다.
1: 네.
0: 가정이 주는 그렇죠. 그런 은혜와 따뜻함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 주은진 목사님 생명창대 교회 안에도 그런 따뜻함들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1: 예. 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이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오래 계셨으면 관련된 사역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0: 그렇죠. 지금도 네. 중국에 우리 탈북 여성들이 정말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뭐 최소 10만에서 최대 30만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 예.
0: 사실은 그 역사가 20년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숫자도 최소한 엄마 숫자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예.
0: 그래서 생명창대교회는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그 자녀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여성 사역자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탈북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팔을 벌리고 또 끌어안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생명창대교회는 참 중요한 사역들 펼치고 계신데 사역하시는 데 어려운 점은 어떤 걸 또 꼽으셨을까요?
0: 우리 생명창대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상가 예배당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 상가 예배당이 높은 건물들 사이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사실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노후된 상가에 대부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거든요.
1: 네.
0: 이제 마찬가지로 생명창대교회도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서 최근 들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게 아, 그래도 바닥에 가스 난방을 조금 놓으면 좋겠다.
1: 네.
0: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아무래도 뭐 냉방이야 선풍기라도 틀면 되지만
0: 예.
1: 난방은 겨울에 너무나 추우실
0: 맞습니다.
1: 것 같은데 예, 난방 시설을 바닥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결과 길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1: 자, 우리 생명창대교회 주목자님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0: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생명창대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1: 아멘.
0: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케어할 선생님과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1: 아멘.
0: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 자,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는 두 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새희망나루교회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생명창대교회였는데요. 두 교회의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사역들, 또 교회들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16년 동안 이끈 강경파 호세인 레자이를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순찰과 군사활동을 강화하자 미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며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아세안 사무총장이 한국 기업의 아세안 현지 생산과 공급망 확대를 제안하며 전력망과 소형 모듈 원자로 인공지능 등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시설을 집중 공격해 전체 창고 공간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등 러시아의 경제 물류망으로 전쟁의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롯데마트가 로봇 최대 1,000대가 하루 3만 3천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물류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금치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52% 오르는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일부 농촌에서 식량난에 시달리는 농장원들이 가을에 두 배로 갚아야 하는 식량 빚을 감당하지 못해 호박을 빌려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 80주년을 맞아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생계와 가사, 각종 국가 동원까지 떠하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캐비어와 금박을 얹은 14만원짜리 핫도그가 스포츠 경기장에서 매진되는 등 평범한 음식을 고급화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최고 국가안보수장 자리에 혁명수비대를 오랫동안 이끈 대표적 강경파를 임명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측은 모세인 레자이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을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2살인 레자이는 1981년부터 97년까지 16년 동안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내며 혁명수비대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1994년 아르헨티나 유대인 센터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돼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에 올랐고 2020년에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의 주요 안보 정책을 다루는 핵심 기구인 만큼 이번 인사가 향후 이란의 대미 정책과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이란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혁명수비대와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며 동맹인 필리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자연보호구역을 내세워 필리핀 어부들의 전통적인 어장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며 환경과 법률을 구실로 주변국을 압박해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스카버러 암초 주변을 해경 등이 상시 순찰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중국 해경이 이 일대에서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됐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며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까오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국과 아세안이 생산과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까우 사무총장은 제59회 아세안 데이를 맞아 한국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넘어 한국이 아세안에서 만드는 제품을 늘려갈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아세안 현지 생산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을 꼽았는데요. 아세안의 에너지 수요는 2045년까지 현재의 2.6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이 아세안 전력망 사업에 투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과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원자력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아세안은 특정 국가를 선택하기보다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개방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전쟁의 충격이 러시아의 주요 유통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공격으로 러시아 전역의 와일드베리스 시설 최소 23곳이 피해를 입었고 전체 창고 공간의 약 3분의 1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에 탄 상품 가치는 최대 59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직원 9명도 숨졌는데요. 고려인 출신 타티아나 김이 2004년에 창업한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소매 판매의 약 8.5%를 차지하고 전국에 9만 5천여 개의 상품 수령 지점을 운영하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물류시설이 항법 장비와 드론 부품 등 러시아 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와일드베리스 측은 민간 기반시설과 일반 시민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물자 공급망을 흔드는 동시에 러시아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롯데마트가 최대 1,000대의 로봇이 상품 운반과 포장을 담당하는 대형 자동화 물류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약 2천억 원을 투자한 부산 제타 스마트 센터는 연면적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영국 물류 자동화 기업 오카도의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무인 운반 로봇이 해당 상품이 담긴 재고 박스를 로봇팔 앞으로 옮기고 로봇팔이 필요한 상품을 골라 배송 박스에 담는 방식입니다. 최대 1,000대의 로봇을 가동하면 하루 3만 3천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고 완전 가동 시 연간 약 9,600억 원어치의 주문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쿠팡과 컬리가 앞서 있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6곳에 총 9,500억 원을 투자해 자동화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같은 기술을 도입한 미국 유통업체 크로거가 수익성 문제로 일부 센터 운영을 중단한 사례도 있지만 롯데마트는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와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가 물류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시금치 소매 가격은 100g에 1,9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2.3% 올라 2.5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는 54.8%, 애호박은 46.6% 상승했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작물 생육이 부진해지고 출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바닷물 온도까지 오르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해 갈치 평균 낙찰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 고등어는 47.3%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시장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8월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양강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 식량이 떨어진 농장원들이 이웃에게 호박을 빌려 죽을 쏘아 먹으며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권 군의 한 지역에서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어려우며 일부 가정은 하루 세 끼를 모두 호박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장원들은 전년도 가을에 분배받은 식량이 이듬해 2, 3월이면 바닥나는 경우가 많아 봄이면 가을 수확 뒤 갚기로 하고 식량을 빌리는 이른바 가을 내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봄에 쌀 1kg을 빌리면 가을에 2배인 2kg을 현물로 갚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빌린 쌀을 갚고 나면 남는 분배 몫이 줄어 다시 이듬해 봄 식량을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빚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해 쌀이나 감자를 추가로 빌리는 것조차 주저하고 상대적으로 갚을 부담이 작은 호박을 빌려 죽을 만들어 먹으며 버티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남녀 평등권 법령 공포 80주년을 맞아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진시에서 여성 동맹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연회에서는 당과 수령의 은덕으로 모든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노동신문도 1946년 제정된 남녀평등권 법령을 조명하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있다고 선전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 배급과 직장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장마당 장사와 부업에 나서 실질적인 가계를 책임져 왔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가사와 자녀 양육뿐 아니라 인민반과 여맹을 통한 각종 동원과 과제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생계 부담이 더 커졌고 일부 여성들은 사회적 동원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스원 보도인데요. 미국에서 값싼 간식의 상징이던 핫도그에 캐비어와 금박 등 고급 식재료를 더한 상품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애미 오픈 테니스 대회와 포뮬러1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는 호주산 와규 소시지에 크렘 프레쇼와 마스카르포네, 오세트라 캐비어 30g과 24K 식용 금박을 얹은 핫도그가 $100, 하나로 약 14만 2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일반 핫도그와 비교하면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두 대회에서 모두 매진이 됐는데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캐비어를 올린 미니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고 콜로라도주의 야구장에서는 길이 약 58cm의 초대형 핫도그가 등장하는 등 미국 곳곳에서 기존 핫도그에 고급 식재료나 독특한 크기를 결합한 상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고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평범한 핫도그도 고가의 경험 상품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수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 가득 지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20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강릉 2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3도, 강릉 3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도도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와 전주 24도, 광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전주 33도, 광주 32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와 제주도도 대체로 하늘 구름이 많이 지나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구와 제주 26도, 부산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34도, 대구 33도, 부산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맑고 화창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개성 22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평양 30도, 신의주와 개성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가득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청진 22도.

0: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모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4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거 저희가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주님을 알게 돼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오시길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또 저 북녘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 북녘의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또 노동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점이 있으시거나 탈북에 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신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특별히 또 토요일은, 다가오는 토요일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은 남한과 북한이 또 함께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요. 다시는 이런 억압에 있지 않도록, 또 북녘의 영혼들도 지금 저 독재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의미 있게 기도함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2: 예수 안에 소망이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매주 이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0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0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기나긴 밤 가운데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찾아온 울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아침이 있다고 말이죠. 낙심치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침의 새 선물을 기대하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탄식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 새벽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첫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 시편 30편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칭송하오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들어올려 나의 적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였더니 당신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리셨으며 나를 무덤에 내려보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하심을 기리며 찬송하라. 그의 분노는 잠시 동안이나 그의 은혜는 평생이라. 울며 밤을 지새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내가 평안할 때 말하기를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당신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든든하게 세우셨다가 당신이 얼굴을 감추시자 내가 당황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호소하며 내 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거기서 무슨 리득이 있습니까? 진토가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진실을 전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이가 되소서 하였습니다. 이에 당신께서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옷 입히셨으니 이는 내 영혼이 잠잠하지 않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편 30편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일하시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배옷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으로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텐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후에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연주 찬송 함께하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영감으로 기록한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재물복, 건강복,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친구의 복, 좋은 교회 만나는 복,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 복 중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장 구원 모르는 이 방송 듣는 사람도 가장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시편 21편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저가 생명을 구했다 그랬어요. 누가? 내가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게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준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원을 완성하셔서 달려난 사람들에게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다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죠. 석가모니 성인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덟 가지 도리는 가르쳐 주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못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님만 믿고 죄를 회개하면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로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신다. 뭐로? 믿음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0: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그 위에 머무른다고 했죠.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택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에 이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의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그 사랑을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찬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 선곡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함께 고향 땅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길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한북도에선 김두보라입니다. 어둠이 세계에서 방황하며 살던 저에게 잠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가나안 땅 기한성에 들어갈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말도 위로받지 못했던 내가 찬송가 나 가나안 땅 귀한 승리 이 찬송으로 은혜를 받아 신청합니다. 저 생명신의 과에서 길이길이 살겠다는 마음들이 합쳐져 저 북한 땅에 전달되었음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주님의 생명신의가의 줄기가 한라부터 백두까지 북한 땅 가운데도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경도에서 온 김드보라 자매의 선곡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기 등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도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북한에서 온 드보라 자매의 선곡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온 김드보라 자매의 선곡이었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여 지난밤 내 꿈의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드보라 자매와 함께 찬양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이 가사의 한 줄 한 줄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말씀만을 붙들으며 오늘도 생명 시냇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서 믿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신하며 굳건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새벽의 문을 복음의 메아리 2부의 문을 열어볼까요? 첫 찬송 함께 하면서 2부 순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북녘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은혜의 여정을 북한의 고향인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승리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김보빈 집사님의 은혜의 여정 바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다섯 딸과 한 아들 가운데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집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있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힘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먹는 것조차 넉넉하지 않는 날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 겨울이면 추위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언니는 가난의 병이라 불리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서 몸이 많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희 집 형편으로는 약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든 어머니와 언니를 살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저도 계절마다 나는 곡식을 팔아 약을 마련하고 병원으로 가져다 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우리 어머니가 꼭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어머니는 48이라는 젊은 나이에 여섯 자녀를

0: 두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난 뒤 집안은 말할 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자리도 비어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었지만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학교를 마치지도 못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가족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힘겨운 형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양파를 사서 청진에서 내다 팔고 남는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식량을 마련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언니에게 약을 사다 드리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가족이 굶지 않고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고 가족의 아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언니마저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고 꽃다운 청춘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아빠와 두 동생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살기 위해 장사를 하다가 친구의 숙모를 만났고 하루는 중국 가서 돈 버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만 벌고 오기로 하고 2003년 2월 19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 훗날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 고난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넌 김보빈 집사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함께 하셨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선 그 걸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여정을 이어서 함께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김보빈 집사님의 은혜의 여정, 북한이 고향인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시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언제고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흥황하여서 인간의 모든 나라를 다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자만심을 갖고 있을 때 남유다 왕국을 586년에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 난공불락을 이야기했던 바벨론 제국도 기원전 539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메대 파사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을 통치합니다. 다니엘은 남아공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바벨론의 제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은 왕국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의 손자인 벨사살 때 이르러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하고 또 무능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그저 예루살렘 성에서 뺏어온 그 금은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성전에서 귀하게 쓰는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의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저들은 흥청망청 술에 만취해 있다가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군의 고브리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서 그 자리에서 벨사살 왕과 함께 거기는 모든 귀족들이 다 적군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감독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왕을 받들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다시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후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는데도 끊임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 사람들은 어둠에 빛나는 별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왔는데도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시기줄 때에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며도 그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역이용해서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께 보고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갖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자를 다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역시 과인들이 충성되구나 하고 도장 꽉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의지하고 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안인 것을 도장을 찍을 때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안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한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상에 처한다고 하는 그 왕의 금령을 보고 나서도 그런 창문을 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죽음을 눈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은 밤새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그날 밤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든 오락을 끊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20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께 대답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밤새 다니엘은 그 따뜻한 사자 카펫에서 잠을 잘 자고 머리털 하나 다시 하는 상태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은 다니엘을 잡아놓은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참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처자들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같이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

0: 하여 단회를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물었듯 그들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악인들은 멸망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곱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늘만 믿고 의지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감동을 붙들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재기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저녁까지는 함경도 곳곳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평양과 서울,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 강릉,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춘천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4도, 서울과 대전이 33도, 평양과 목포, 포항이 32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부산, 여수, 제주가 31도, 신의주가 29도, 강릉이 28도, 함흥과 해산이 27도, 강계가 26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음반가운데 찬송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 언제나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승리의 하루,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 방송입니다. 광주 극동 방송의 연주소는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 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VC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주한 시험과 어려움이 인내를 만들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63장, 새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통합 찬송가 363장, 새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압구정 예수교회 이무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극동방송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극동방송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장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랜 세월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그 사역위에 새 힘을 다하시고 남은 사역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굶주림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듣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북녘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의 빛으로 닿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0: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인간을 단순히 빵을 먹고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짐승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지만 인간은 세상의 모든 성공을 거머쥐어도 자기 영혼을 향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 고귀한 영적인 질문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밀려드는 업무와 통장 잔고, 자녀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정작 내 영혼의 생사가 걸린 근본적인 질문은 묻어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식과 돈, 권력과 명예를 다 갖춘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과 같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하필 밤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서이기도 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밤은 니고데모의 영혼에 처해 있는 짙은 어둠과 답답함을 상징합니다. 오늘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걸고 반드시 풀어야 할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참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찾아와 존경의 인사를 건네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곧바로 그의 영혼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칼에 선언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겉으로는 잠시 푸르러 보이지만 이미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늘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두고도 느끼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헬라어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아주 정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는 시신경을 통해 사물이나 현상을 단순하게 관찰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쓰인 에이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실제를 깨닫고 영혼으로 체험하며 그 영혼을 맛보아 소유하는 깊은 통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단순히 관찰자인 블레포의 눈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에이든의 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에이든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 깊은 영적 진리의 선포를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0: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요 율법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는 답답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재탄생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생물학적 재탄생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심각한 대화의 불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던 니고데모였지만 영의 눈이 감기니 진리 앞에서는 지독한 문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파스칼이 말했듯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에 세상 지식으로는 영적인 언어를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가는 역동적인 소통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향해 혼자 중얼거리다 지쳐버리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아니라 지루한 옛날 얘기로 느껴진다면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 불통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찾아와 무지한 질문을 던졌던 니고데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그는 당당히 예수님을 변호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두려운 현장에 당당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총독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영혼의 실상을 보았고 영적 답답함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발버둥 쳤을 때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놓고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종교의 껍데기를 벗고 참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꽉 막힌 내 기도의 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과 뻥 뚫린 영적 소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영적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거룩한 발버둥을 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는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3491번, 지역번호 032-326-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43장, 새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통합 찬송가 543장, 새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첫째,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라고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정복 이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인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지요.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거룩한 구별을 의미해요. 우리는 간혹 죄악이나 세상 유혹에 대해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을 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연민을 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입니다. 가나안 민족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해요. 영적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신다고 해서 내가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더욱 담대히 그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어 3절 4절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지요.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돈과 성공, 이 땅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므로 5절에서 보듯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한 세속적 가치관을 말씀으로 부수고 깨뜨려야 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무엇이든 철저히 부수어야만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욕심과 유혹, 우상은 무엇인가요?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듯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둘째, 그분의 사랑과 약속으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우상을 파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해요. 여기서 성민은 한자의 뜻 그대로 거룩한 백성을 말하지요. 우리의 거룩함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성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땅도 없고 인구도 가장 적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고자 하셨어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유에는 조건이 없어요. 8절이 말하듯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 하신 그분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공짜로 건지신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죄의 노예 신분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성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거나 잘났다는 생각에 은근히 우쭐대며 교만해지진 않나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속량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나요? 돈을 우상으로 섬겼지만 친구의 구원과 돈 사이에서 구원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모태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십일조를 하다 보니 제게 돈 우상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전 펀드 매니저인 친구의 권유로 단시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돈이 금세 모이자 욕심이 늘어나 투자금은 어느새 7천만 원으로 불어났지요.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수익률만 바라보며 재물의 신을 섬기다가 결국 폰지 사기를 당해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펀드 매니저인 친구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사기당한 상황에 매우 힘들어할 때 그 친구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친구는 나중에 꼭 오겠다며 저를 포함한 고객들 대신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0: 밤낮으로 방법을 찾았어요. 언젠가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던 중 펀드 매니저 친구가 교회에 오겠다며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돈을 내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 기쁨보다 원망이 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안의 재물우상을 회개하게 하시며 친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돈은 돌려받지 못해도 돼요 라고 고백하도록 제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교회 전도 축제 때 친구와 배우자 아기가 함께 교회에 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비록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는 8절 말씀처럼 재물의 종으로 살던 저를 속량해 주셨답니다. 돈보다 중요한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지금은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친구에게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선포합니다.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지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까지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날마다 되풀이하세요.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언약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분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반면 10절에 보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함으로 미워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보응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 매를 맞지 않고 방치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환경을 막고 징계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 보응을 통해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처럼 오늘 주께서 내게 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성민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조건 없이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은근히 우쭐대고 교만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속된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재단들을 헐어내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인애를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 늘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는 정말 중요하지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요 힘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았고 바울의 기도는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었고 엘리야의 기도는 비를 내리고 멈추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흰 베스퍼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였던 Better Than Good이라는 책에는 열정도 연료를 공급해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 책에 나온 열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가진 것을 투자하라.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하듯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 재능과 같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고 탐구하고 나누라. 좋은 스승을 만나 관심 분야를 배우고 스스로 연구한 다음에 깨달은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타인과 나눌 때 수치 서로를 달궈주듯이 열정이 유지됩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라. 집에서 혼자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보다 경기장에서 함께 볼 때 더 열정적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열정을 유지시켜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넷째, 다음을 계속해서 상상하라. 꿈을 이루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 그것을 이룬 상태를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굴러가듯이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열정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연료를 불어넣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집에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주께 기도드리리 소프라노 김경희 씨, 바리톤 전기용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로마서 16장 중심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평판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의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인식되고 계십니까? 함께 공간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께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떤 사람으로 나를 평가받는가 기억되는가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어떤 남편으로 생각하는지, 내 남편은 나를 어떤 아내로 생각하는지, 내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떤 자녀로 생각하는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자아가 어떤 정체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평판이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며 추천하고 천거하고 문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가 AD 약 57년경 아직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이로부터 3년 뒤 AD 60년경 처음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기 3년 전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이고 이 로마서 편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인적인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이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소망한다. 11절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두 구절을 합치면 나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서 그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1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 로마서의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 이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이 무언하거나 안부를 전하는 인물이 무려 이름만 정확하게 기록된 33명 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잊혀질 수 없는 이름,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 속에 오랫도록 가슴에 남아있는 바울의 사역 속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사람, 바울의 영혼과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 바울의 기도에 들어있는 사람, 사역 속에 잊힐 수 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와 기쁨과 함께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가슴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사람,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바울이 그리워하는 사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에게 추천하는 한 인물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테네와 고린도 시 사이, 현재 고린도 운하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흔히 베베 집사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는데,

담에가 있습니다. 2절 계속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준 귀한 자매, 내가 잊을 수 없는 자매가 있어. 그 베베 자매를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사실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 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대장금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한 줄 나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드라마가 돼요.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한번 도입해 보면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는 이 베베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작가들은 상상력을, 이매지네이션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모두 기록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 3절 4절에 계속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긴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라틴 표현입니다. 헬라 표현은 브리스길라이고 아굴라는 그대로. 이 부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을 대신하여 내놓을 만큼 목숨을 내놓은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부부가 여기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계십니까? 계속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배처소로, 모임의 장소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집으로.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았고 그들은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자기 집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이들 부부 바울에게 잊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5절 하반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에게 문안,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믿은,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첫 번 그리스도인이 에베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이를테면 이런 한 구절이 10부작, 20부작으로 그의 많이 수고한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7절, 바울의 친척이요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른 안드로니고. 이야기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던 사람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문안,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무슨 말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그 중에 특히 바울과 함께 한때는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 지금은 어디에? 로마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드로니고 여기 유니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을 이 짧은 시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어떤 일에 인정함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 잘 보십시오.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8절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바울의 친척이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계속해서 그들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세상에도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아니 세상에 그들의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가,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가족 중 어떤 사람?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가족 가운데 주님 안에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드루베나, 드루보사. 드루 돌림이죠. 아마 형제 한 가족이 아닐까 이러세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수고한 사람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 있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다 넣으세요. 아, 나는 여기에 들어가겠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계속됩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와 우리 친형제로의 루포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루포가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바울에게는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14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동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같은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빌롬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들 말씀드리면 그 교회 내에 거룩한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양인들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얼굴을 갖다 대고, 어린아이에게는 직접 입을 맞추고, 깊은 그들의 사랑의 교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볼까요? 21절입니다.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바드가 너희에게 문안. 지금까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베베에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대. 근데 지금은 바울과 함께 바울의 3차 전도행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 누가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할 말.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시간씩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라 드디오에게 받아 적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써. 그 드디오가 대필을 한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온 교회를,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 이 성에 고린도성, 고린도성의 재무관, 고린도성의 재정을 맡은, 이를테면 재무장관 정도 되겠죠. 회계를 맡은 책임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 이름이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문안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16절 뒤에 나오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문안받는 사람, 좋은 이미지의 사람, 평판 좋은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선한 마음으로 바울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남아있는 사람 외에 경계해야 될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바를 거슬러, 말씀대로, 배운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거스른다는 원어의 표현이 반대로 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조금 거슬려요. 우리 집에 지금 조금 거슬려요. 그러면 그 말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 계속 나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 요새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 사업,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하는 일, 그 일만 잘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일 하기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이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승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라. 성도들에게 와서 마음 착한 사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에게 돈을 빼앗아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사람.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악한 데는 미련하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 편지의 내용처럼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KT 데이비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KT 데이비스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부유하고 아주 능력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회장과 홈커밍 퀸을 지냈고 그 학교 출신으로 가장 멋지고 근사한 여성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이미 고3 졸업할 때 연인도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과 안정된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6년 18살 나이에 성탄절 단기 선교를 통해 처음 우간다를 방문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KT는 우간다 사람들의 삶과 문화, 특히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의 현실을 보면서 깊은 충격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처음부터 우간다에 평생 머무를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 KT는 일정 기간 봉사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아이들의 모습에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 1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 주변 사람들이 예상했던 평범하고 안정적인 인생의 길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KT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5살 난 우간다 어린이 스코비아와 만남이었습니다. KT는 스코비아를 잠시 돌보게 되었고 아이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스코비아가 조심스럽게 K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단순한 어린아이의 이 물음에 KT에게는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린 스코비아는 안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와 사랑을 베풀어줄 엄마를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KT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KT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여러 아이를 책임질 능력이 충분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죠? KT는 큰 부담과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간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부르신다고 믿었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하려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케이트는 우간다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아이를 돕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하나 둘 그녀의 비좁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케이티 집에 온 어린아이들은 가난과 질병, 부모의 죽음이나 가정의 해체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KT는 그들을 단순히 돕는 대상에서 후원자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우간다 어린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고 결국 13명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어린 엄마였던 KT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자주 경험했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 매일의 식사와 교육, 질병, 치료, 생활비, 법적 절차, 정서적인 상처를 돌보는 일,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KT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만 돌보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지만 학비가 없는 아이들 교복을 주고 학용품을 주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식량과 의료가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그가 펼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펴나갔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남편 벤지와 함께 여전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38살의 KT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우간다에 살아가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KT는 자신의 겪은 경험을 블로그와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영어 원서 Kisses from K.

0: KT라고 하는 한국어판으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으로 2012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책에서 KT는 자신을 대단한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주 두려워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아이들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울며 지났던 세월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 앞에 놓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KT가 실제로 경험했던 실화를 담은 Kisses from KT, 엄마라고 불러도 되어라는 책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KT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이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가슴에 들려오는 가느다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작은 응답이 한 가정과 수많은 나이의 삶을 바꾸었고 교육과 의료를 돕는 사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성경적 높은 가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횃불이 되었던 겁니다. 케이티는 아프리카 우간다 현지에 맞닥뜨린 문제를 돕기 위해 2008년 아마지마 미니스트리, 소위 말하는 원어로 우간다 현지 언어인 루간다어로 진리라는 뜻의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지마의 후원 프로그램은 과와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음식과 의약품, 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무조건 외국으로 데려오기보다는 가능한 경우 우간다의 가족과 함께 친척,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아이를 돕는 일을 넘어 그 아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함께 회복하려는 접근이었습니다. KT는 또한 독신 엄마와 가난한 가정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 직업, 의료와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 데이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도움은 자립과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진정한 섬김은 도움 받는 사람을 영원히 의존하지 않게, 영원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지향했나. 마지막으로 KT의 이야기는 믿음이 추상적인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삶의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만 아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사람들은 감상적인 입술에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수원에서 대한민국에서 경계를 초월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베토벤 제9번 교향곡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에 들어가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혹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다시 결합시키고 주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형제여, 별이 빛나는 하늘 저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반드시 계실 것이다. 온 세계여, 창조주가 느껴지는가? 별이 빛나는 하늘 저편에서 하늘 아버지를 찾으라. 베토벤은 늘 이 음악이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중재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베토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창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소리를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던 그의 교향곡들처럼 오늘 극동방송에서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연결이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연합회 찬양하는 2026 나라사랑 축제 첫 번째 집회 어제 전남 동부 지역 여수에서 정말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한 상황에서 정말 은혜롭게 연주가 됐고요. 또 오늘 그 두 번째 집회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시를 향한 축복의 선포와 함께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또 예상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또 많은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 나라사랑 축제 오늘 저녁에 꼭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 지역에 계신 분들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시간 되면 참 좋겠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메들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베토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가까이 가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빛을 인류 위에 부어줄 수 있는 이상으로 아름다운 행위는 없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토벤의 명언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참주인,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 민족이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나라사랑축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귀한 무대가 오늘 저녁 펼쳐질 텐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축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들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의 은혜는 함께하는 이들의 심령 속으로 정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 온 땅에 가득 차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 그런 저녁을 또 오늘 이 하루 기대해 봅니다. 극동방송 가족들,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전국에 한 천여 명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전해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축제를 준비합니다. 이 순수한 찬양의 향연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프신 분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으로 이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오늘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사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지금 우리 1초라도 화살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유하실 수 있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혹시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 광복절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우리 한 곡도 나누면 좋겠어요. 함께 할까요?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금요일 아침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찬양들 더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늘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문자로도 참여하시고 또 오프닝 말씀 신청하시면서 힘내세요라고 하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어합 자모님들도 문자로 함께 하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또 섬김의 열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고요. 참 우리 귀한 천사들, 우리 찬양 선교사들, 우리 어린이 합창단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 더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나라사랑 축제 특별히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듣고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들었던 찬양이 예수 나를 오라하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8월 14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나라사랑축제 오늘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저녁 7시 30분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힘있게 주님께 찬양할 텐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특별히 우리 합창단원들이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또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을 통해 많은 이들이 감동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의 축제 그리고 도시가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송 가족 여러분, 광주곡동방송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조금 전 들으셨던 찬송가 콘서트, 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대가 되고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0: 10시 30분 옹 기장애와 함께하고 또 찬송가에 대한 아주 귀한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이 찬송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찬송가의 중요성 또 찬양의 중요성 우리 다시 한번 송정제일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찬송가 필사도 하면서 정말 은혜받는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 우리 많은 방송 가족들 송정제일교회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1: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2: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 그대로 디지털 원주민, 즉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 모든 디지털을 통한 정보를 습득하기 좋은 환경에 태어난 지금의 세대들을 말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난 정보들이 공유되고 넘쳐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반성경적인 정보, 음란물, 폭력적 게임,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강화시키는 나쁜 정보들을 쉽게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건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 디지털이지만 갈수록 디지털 미디어에 의한 나쁜 영향들이 차세대에 나타나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우리가 경건을 외치며 시간을 낭비시키는 게임과 막장 드라마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3: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 칭찬받아 마땅한 상황에서도 거들먹거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작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미워하는 것도, 내가 가진 은사와 수고를 없는 것처럼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겸손에 가깝습니다. 이 교만은 나를 크게 말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고요. 때로는 내 뜻을 꺾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보는 사람, 부족함은 은혜로 맡기고 주신 은사는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하루이길 소망하면서 썸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장윤영의 겸손이란 찬양으로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진정한 겸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나를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 부족함은 맡기고 주신 은사와 능력은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 내가 주인 되기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이네요. 오늘도 그렇게 겸손한 하루, 또 겸손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또 생각, 또 묵상,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고요. 만나라고 최석 체크하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썸머 스페셜 마지막 날인데요. 썸머 스페셜답게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할 거고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란 찬송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오늘의 찬송가 만나보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

가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전 세계 신앙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영화 타이타닉의 침몰 순간 끝까지 연주되었던 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삶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담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1841년 영국의 여배우이자 시인이었던 사라 플라워 애덤스가 썼습니다. 촉망받는 여배우였던 그녀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폐결핵을 진단받고 모든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성경 창세기 28장을 읽던 그녀는 형을 피해 도망치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야곱의 이야기에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외롭고 고된 자신의 상황이 야곱과 같다고 느낀 그녀는 고백을 담아 이 시를 적어내렸습니다. 이 시에 곡을 붙인 사람은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가 작곡가 로웰 메이슨입니다. 그는 고요한 밤중에 영감을 얻어 따뜻하면서도 거룩한 선율을 만들어냈고 이 멜로디와 어우러져 지금까지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고난이나 십자가 같은 고생조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1절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한다는 소망. 2절 옛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자는 고단한 밤일지라도 늘 주를 찬송하겠다는 결단. 3절 험난한 천국길도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며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는 신앙.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배가 침몰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었던 이 찬송처럼 오늘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귀한 찬송과 함께 묵상했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은혜 누리는 오늘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우리 이 뜨거운 여름 함께했던 31일 찬송가 프로젝트의 대망의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고자 합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특강과 또 옹기장이 찬양단의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할 거고요. 또 경품 추첨과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 신청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가라고 보내셔서 꼭 은혜의 자리에 꼭 사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라고 세 글자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의 찬양으로 다시 한번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졌던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을 주시고 자유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건만 때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저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위축되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소망의 주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따라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온 같은 힘있는 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중에 놓일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삶의 상황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열매와 새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주시며 피로를 채워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원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장소는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차가운 쇠사슬이 매어 있고 이제 어쩌면 내일의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보통 사람들을 같으면은 자신의 힘든 그런 처제를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거나 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하는 이런 부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개인적인 자기 개인적인 탄식이나 불평, 원망이 아니라 대신 그의 마음으로 가득 채운 것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향한 안위와 사랑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바울의 거룩한 축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의 감정도 변하고 인간관계의 그런 신뢰도 쉽게 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의 고백도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은 금방 변하고 때로는 온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변덕스러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 속에도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기도가 잘 응답되고 삶이 형통할 때는 주님을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시련이 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주님을 향한 불평들을 쏟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 때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또 상처를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결론이자 그리고 성도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식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고 세상의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그리 화려하게 존명받는 이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위대한 기적을 행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기고를 가르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을 받은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 로마에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이지요. 로마에서 이 에베소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길. 제가 인터넷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두기고가 갈 수 있는 그 길의 거리를 한번 재달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약 1500km가 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자동차로 가는 그런 시절도 아니죠. 걸어서 가고 때로는 말을 타고 가기도 했겠고 또 에게해를 넘기 위해서는 또 풍랑과 그런 여러 가지 일기예보를 보면서 배를 타고 건너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길은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가 전한 그 서신, 이 문서를 가지고 운반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로마 제국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 두기고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마쳤던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전달하는 이 충성스러운 배달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이 서신들을 전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에베소서를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봅니다. 세상은 학력을 봅니다. 세상은 경력을 보고 성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충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은 충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띄는 사람보다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 또 아침 저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이름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말 없이 조용히 청소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한결같이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차량 봉사와 또 주차 관리, 때로는 안내위원, 주방에서 때로는 교사를 맡아 수년 동안 아이들을 품는 그런 교사들. 이런 분들이 바로 오늘날의 두기고입니다. 할렐루야! 2주 전에 같은 번호로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이기 때문에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자꾸 그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아, 어떻게 무슨 일일까? 누구일까? 왜 자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화를 할까? 궁금한 것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아, 예배 끝나면 가서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내려가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자초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시내의 모 교회에 다니는 집사인데 금요일 아침 우리 극동방송으로 우리 교회 설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설교였느냐? 필리핀 다녀와서 지진 피해 당한 그 교회 상황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힘이 되는 대로 헌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더니 500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샘물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오늘날의 두기고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우물을 파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형편 되는 대로 매주 때로는 매월 얼마씩 우리 탄자니아 선교 통장으로 입금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또 사장님께서
또 탄자니아 선교비로 매월 10만 원씩 그렇게 헌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우리 샘물교회 선교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은 제가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들이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오늘날의 두기고입니다.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봉투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 옥수수 판 대금인데 이것을 몽고 우리 청년들 선교비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아동부에, 때로는 청소년부에, 또 우리 청년들 몽골 선교비로 그렇게 후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이력, 내력들을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날의 두기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박수받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뛰어난 재능,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앉아있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상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의 이름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엄청 애착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거든요. 또 특별하게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이런 교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 바울 목사님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많은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다니,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꺼내주지 않으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의 마음은 온통 밖에 있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걱정뿐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을 안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위한다 이 말의 의미는 곁으로 불러일으키다, 용기를 북돋우다, 따뜻하게 위로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고난에만 몰두하며 남들을 돌아볼 수 없는,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상에 있는 성도가 없습니까? 사업 때문에 낙심한 사람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에 낙심한 사람이 없습니까? 먼저 전화를 걸거나 짧은 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직접 찾아가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옆사람 얼굴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가 두기고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두기고처럼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안위하고 용기를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축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은 언제나 환경에 의존합니다. 내 일이 잘 풀리거나 특별한 수입이 생겼거나 또 건강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우리는 잠시 누리는 그런 편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흔들리면은 이런 세상의 편안함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감옥 밖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평안의 출처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동정, 어떤 감정적인 열정에 불과합니다. 좋을 때는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해 주면은 금세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항상 이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사랑 없는 믿음은 교만하고 차갑고 도덕주의나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정죄하고 늘 비판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 박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형제들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이 결합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변함 없이. 이 헬라의 원문의 이 뜻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직역하면은 썩지 아니함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그 말입니다. 불멸의 사랑으로, 썩지 않는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형편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잘 변하지요.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식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기도도 식고 예배도 식습니다. 감사도 식어버리고 우리의 헌신도 식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나는 아직도 뜨거운데요 하신 분들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충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충성이다.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충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기보다 끝까지 내가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나이 많은 성도를 심방했습니다. 평생 동안 평범한 직장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큰 업적도 세상에 이름난 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임종 앞에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예수님을 붙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제가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으셨군요. 내가 붙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은 훗날 교회사적으로 큰 충격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썩지 않는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교리와 그리고 진리에 바로 서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 서신이 전달되어지고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에베소 기록연대가 서기 한 60년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서기 90년경에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에 그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책망하신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당부했건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는 사역도 많았습니다. 교리도 정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감격을 여러분들 간직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가슴을 쳤던 그 순수한 첫사랑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까?
사단이

0: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돈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고자 하는 최고의 표적은 바로 주님을 향한 변질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이 사랑이 변질되기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게 합니다. 교회도 주일도 시키게 만듭니다. 교회도 다니게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만큼은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만 남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말하는 이 은혜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은촌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드란. 내일은 광복 81주년입니다. 광복이라는 말 참 아름다워요. 한자로는 빛광, 돌아올 복, 말 그대로 빛을 되찾았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되찾은 것이 단지 국토만이 아니죠. 우리의 이름을 되찾았고 우리말을 되찾았고 우리의 노래와 삶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내일을 선택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범한 아침도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라도 되찾고 싶었던 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날을 넘어서 되찾은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권리가 아니라